안녕하세요. 사랑의 드란 정희숙입니다. 헨리 알코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이 땅에 보물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보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땅의 보물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손에서 모래처럼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안만 남기죠. 하지만 하늘에 쌓인 보물은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곤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을 붙드는 손은 점점 무거워지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손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참된 부요는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라질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쌓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는 사라질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제 사랑했더란 공개 세미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성우 목사님의 또 말씀을 들으면서요. 맞아,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기도다라는 걸 또 한 번 알게 되었어요.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개 세미나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기도에 대한 소중함, 또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라지지 않는 그 기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영원한 만족과 풍성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8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1부 첫 곡 마고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8월 27일 목요일 아침 사랑이들한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9507번님, 피디님 안녕하세요라고요. 네, 지금 청소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집안 청소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6182번님께서도요, 놀라운 그 이름 신청합니다라고요, 출첵 보내주셨어요. 4192번님께서도 출첵 사랑이들한 정PD님, 네, 또 방송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셨고요. 3923번님, 아름다운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청하고 단아한 맑은 목소리만 들어도요, 평안함이 느껴지는 피디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아유,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곡 준비해놨어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출첵 같이 또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참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게 인생의 목표이냐 열심히 살고요.

또 달려가곤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 맞아. 사라질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갔었나. 비로소 좀 후회를 하죠. 네. 근데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사라지지 않는 것.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영원한 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667번님이세요. 샬롬, 소나기가 지나가고요.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어제 저자와의 만남 열기와 은혜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목요일 아침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어제 약 1시간 반 동안 세미나,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훌쩍 가더라고요.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도전의 동기부여가 충분했습니다.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요. 반응을 해주셨어요. 반응. 최성우 목사님께서 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또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반응을 정말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저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나 할 정도로 저는 한 30분 됐나 했는데 벌써 1시간 반이 네, 지났더라고요. 어제 저자와의 만남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셔서 받은 은혜를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요. 동기부여가 많이 되셨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루틴대로 한번 꼭 실천해 보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후기들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론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세미나 후기 어떠셨는지 한 줄평 괜찮습니다. 보내주시면은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마서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신청곡 함께 하시죠.

놀라운 그 이름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저희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받은 은혜들 나눠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0832번님 어제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한 글자 한 글자 하늘에 상달된다. 이 말씀이 내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3801번님도 정PD님 샬롬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진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할수 있는 대로 쉬지 않고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승리의 빛된 기도를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6296번님께서도요, 어제 저도 시간이 되어서 참석을 했는데요,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인수 PD님, 김보석 PD님 볼수 있어서, 아이고, 큰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최상훈 목사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이 참 이렇게 깊이가 있으셨잖아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몰입감이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지도 몰랐고요. 순간순간 위트 있게 웃음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와, 정말 꽉꽉 채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4312번님께서는요, 영원한 것,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 때 목사님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소망을 두고 살수 없냐고 울컥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떠오릅니다. 사라질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요. 영원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201번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과 최성우 목사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어제 세미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체성 선포할 수 있는 캘린더도 주셨거든요. 그죠? 한달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오늘 하루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어제 하고 싶었지만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또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잘 편집을 해서 조만간 또 방송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최성욱 목사님의 세미나는 9월이나 한번 저희가 한번 편성을 해서 네, 방송으로도 한번 은혜의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크룩스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곡 신청해 주신 분 계시죠? 9507번님의 신청곡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조수아 씨의 찬양이었고요. 141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하루 속에 설렘이 있어요. 어제 에 쓰셨죠? 중등 친구와 만나며 시간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60년을 지내도 믿음으로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는 귀한 친구와 헤어짐이 좀 서운했었어요.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주니 고맙고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신청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하느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416번님 감사합니다. 네, 그타 지역에서도 방송 애청해주고 계시고요. 어제 세미나를 위해서 또 참석은 못하셨지만 기도로 응원해 주셨잖아요. 네,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친구분과 좋은 만남을 가지셨다고 하니까요. 네,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만남 있으면은 또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헤어질 때 우리 또 만나야지 하는 그 설렘을 안고 헤어진다면 그렇게 또 서운하진 않지 않을까요? 네, 우리 1416번님.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8929번님, 영원으로, 네,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영원히 주님의 은혜만을 원합니다. 아멘. 어제 세미나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같이 잠들어 있는 딸에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네. 어제 다들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뭔가 딱딱딱 정리가 됐거든요. 촘촘히 기억나시죠? 촘촘히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잘 기억하고 네, 잘 정렬하고 아시죠? 어제 오신 분들은 네, 수신호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루틴을 세워서 기도에 승리하는 네, 저와 우리 뜨란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에 계셔서 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들 계셨어요. 네. 기회가 또 있겠죠. 그나마 또 방송으로 다시 맛볼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웠어요라고 9055번님 거창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이신데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잘 편집해서 또 방송으로 네,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01번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 큰 힘이 되는 사뜰 포항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워킹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워킹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3801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9507번님, 피디님 시댁 조카 며느리 아기가 많이 컸어요. 이름은 수환이라고 합니다. 라고요. 아기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뜨란 가족들은 우리 가족사 얘기도 많이들 해주세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또 친척에 또 친척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고요. 일상을 정말 편안하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사랑의 뜨란이라는 이 공간이 가족처럼 다가와서 그렇게 편하게 나눠주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네.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제가 잘 걸러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들어오셔서 편하게 네,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801번님께서도 사진 한장 보내주셨는데, 아, 체크무늬, 네, 체크무늬를 입으신 분, 그쵸? 멋지십니다. 우리 3801번님. 제가 이제 3801번님 하면 이 얼굴이 먼저 딱 생각이 날것 같아요. 네,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한 것, 영원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계속 받고 있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어제 참석하셨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그 작가와의 만남, 그 저자와의 만남이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극동방송에서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네, 이러한 작은 사연들, 이게 결코 작지가 않더라고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 준비했어요. 히스플래닛 찬양 함께 하시죠.

네,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3459번님께서요, 여기는 안강입니다. 경주 안강이죠? 올해 칠순인데 너무 많은 사랑, 선물. 그 중에 조카님이 사준 성경책이 너무 예쁘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요. 와, 성경책을 찰칵 찍어서 올려주셨네요. 큰 글자 성경전서. 아, 이게 표지도 보니까 약간 핑크빛인데요, 그죠?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조카에게 받은 선물, 그것도 성경책,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네, 잘 하셨고요. 이렇게 좋은 일은 같이 또 축하하고 나눠야 되겠죠?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 이정림 사모님의 나는 내가 보기에도 아깝다 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찬이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소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이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직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직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에스더 강해 17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 결정을 미루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가 마음이 멀어져 30일 동안이나 자신을 찾지 않은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기 전 사흘간 에스더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신앙적 연약함과 불신앙의 태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앞에 서니 왕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보니 심히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금규를 그녀에게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운지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하만이 나의 동족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 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습니다. 아마 에스더는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며 급하게 움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 왕의 이 반응에 곧바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급히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말합니다. 분명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일 앞에 에스더는 한번 쉬어갑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 부지런히 왕과 하만을 초대할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0: 에스더처럼 위기를 돌파할 지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거기에 차별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와 에스더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에스더와 달리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내가 미리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다 정해놓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와 같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를 이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밥 안 먹고 하나님께 시위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의 의미입니다. 신자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인정받기 위해 기도한다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장난감을 갖고 싶은 아이가 밥 안 먹고 부모 속을 썩여가며 40일 동안 시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40일을 기도하게 되면 자기 기도에 대한 공로만 쌓여 오히려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결과를 다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결과로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갔다면 왕의 반응에 곧바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반응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를 그르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입니다. 그렇기에 에스더가 성급히 하만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면 왕이 오히려 에스더를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왕후인 네가 어찌 정치에 관여하려는가 라고 생각하여 이를 그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기도는 결정을 잠시 미루게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생각은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올바른 기도가 가지고 오는 참된 결과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이 사이에 433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매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0: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짱짱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 알송이가 있잖아요. 하나를 하나 연결해 가듯이 그렇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 방송으로 인해 복 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쉼의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송가였습니다. 335장이었고요. 159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생명력 있는 극동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많이 더웠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모든 애청자 가족들, 오늘도 기대되는 풍성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제가 제일 애창하는 찬송가 335장, 네. 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서기 더위도 이제 뒷걸음치는 그런 아침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포항에도 곳곳에 또 소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원의

비가 좀 내려줘서 이제 오늘부터 조금 온도는 떨어진 듯합니다. 오늘 사랑이들아 목요일 2부 농어촌 미자립 교육부의 섬김 프로젝트 소나기로 시작해 봅니다.

0: 네, 사랑의 뜰은 매주 목요일 이브 시간 농어촌 미자리 교회 섬김 프로젝트 소망 나누기 소나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포항 송동교회 박효영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분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 어떻게 오시는 길에 좀 비가 오던가요?
2: 아니요.
0: 안
1: 우리나라가
2: 아니, 그쵸.
1: 네. 넓어서.
2: 네, 진짜 넓어서 요즘 진짜 그렇죠. 예전에 포항 비 가면 모든 동네에 비 내렸죠. 그죠? 요즘은 시내에서 우리도 보면 시내에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교회 오는 동안 야, 우리 교회 앞에도 강물이 좀 흐르겠다. 이런 분이 계셔요.
0: 네.
2: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너무 넓어서.
1: 근데 저는 정말 그걸 체험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비가 분명히 왔어. 근데 딱 있잖아.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이
2: 아, 경계가.
1: 경계를 그런 것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0: 맞아요. 제가 포항에서 경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포항에서 경주 딱 들어간 거기에서 비가 딱 그쳐요. 그래서 좀더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햇빛이 쫙 비치더라고요. 예, 너무 땅이 넓습니다. 그죠?
2: 그렇죠. 아, 뭐 대한민국이 갑자기 늘어서 국토가 너무 넓어서 좀 혼란스러운 것
0: 네. 참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계신 곳에서 또 날씨가 이렇습니다. 또 오늘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나눠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아, 이게 사랑의 뜰 안에 정말 우리 방송 가족들과 좀 하나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지금 저 이거 되게 표현이 너무 더위가 뒷걸음친다는 그 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아,
2: 그렇죠.
1: 맞는 것 같기도
2: 예,
1: 하고,
2: 좋죠. 너무
1: 참
2: 느껴지는 게.
1: 예쁜 표현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이제 살살 물러갈 때가 됐죠. 네.
2: 그렇죠. 네.
0: 처서도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청취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당첨이 되셨어요. 근데 이름을 받았는데 이름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어머 진짜 가을이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세미나에 오셨더라고요. 가을님께서 제가 그 가을이에요라고
2: 그러셨어요?
0: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는데 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매주 또 소나기, 사실 소나기도 하면 시원하게 내리는 거잖아요. 저희 코너가. 또 하느님께서 또 비가 필요한 곳에 또 이렇게 소망을 듬뿍 담아서 또 시원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오늘은 사역의 열매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목사님은요, 행복 나눔교회, 포항에 위치한 행복 나눔교회 이호기 목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유,
3: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2: 네,
1: 네. 제가
0: 네.
1: 교회에서 뵐 때보다 훨씬 더 예뻐지시고 더 젊어지셨어요.
0: 와,
1: 여기 오늘
3: 감사합니다.
1: 오신다고 신경을 좀 쓰셨는지.
3: 예.
0: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아 아쉽네요.
1: 그렇구나.
0: 네네. 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얼굴 굉장히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목사님.
3: 그래요.
0: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3: 맨날 은혜로 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전에 저희가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모셨습니다. 그때는 저랑 권사님이 교회로 방문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목사님이 저희 극동방송에 오셨는데 여기 딱 앉아보시니까 어떠세요?
3: 아, 너무 평안해요.
0: 아,
3: 생각보다 너무 평안한데, 그동안 하나님의 어떤 기도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3: 그죠?
0: 맞습니다.
3: 네.
2: 방송이 체질이네요, 그죠?
1: 아니, 목사님들, 우리 사역의 열매 하면 항상 여기 가운데 모시잖아요. 근데 자리가 그런지, 아니면 목사님들, 목사님이라서 그러신지, 다들 너무 잘하셔요. 그렇죠? 네,
0: 맞아요, 맞아요.
1: 잘하시고 긴장도 안 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0: 네.

0: 가져오십시오.
1: 목사님 방송이 사실 나간 날이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2일 날 네. 저희가 소개가 됐거든요. 네. 여름에 저희가 소개를 하고 이제 거의 두 달이 다 됐어요. 지나고 있는데 네.

0: 섭외해주셔서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해요.
1: 사실 이게 방송을 인터뷰할 때는 모르시거든요. 네. 근데 방송이 딱 나가면은 그렇게 목사님들이 네. 은혜가 돼서 우시더라고요.
2: 그렇습니까?
1: 네, 많이 우세요.
3: 네, 본인 간증에 방송 들으면서 많이 우셨다고 그러신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1: 네,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
0: 예, 그날 저는 그 예수 사랑하심은 하고 찬양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우리 그 포항의료원정신과에 가면은 늘 주제곡처럼 불렀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복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박수 치면서 그 환우들아 같이 불렀던 찬양이 딱 나오는데요. 가슴이 뭉클해서.
1: 찬양의 마음이 뭉클하셨네요. 네.
0: 그리고 제 이야기는 뭐 제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 어떤 것을 늘 생각하지만은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1: 맞아요.
0: 그런 어떤 계기가 돼서
1: 네.
0: 예, 더 감사했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또 내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내 입을 열어서 내가 직접 말을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0: 네.
1: 그 감동과 은혜가 네. 더 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1: 우리 4540번님께서도 네, 같이 또 출첵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권자님 목사님 다들 반갑습니다. 소나기라고요. 오늘 파주는 비가 안 와요. 라고 경기도 파주에서도 이렇게 네, 앱으로도 방송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게 그 방송 이후에 그 사실은 그 3층이었어요. 계단도 굉장히 네. 가팔랐거든요.
3: 계단도 뭐랄까 일반 보통 계단보다는 더 많이 경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예. 네. 네.
3: 어르신들 참 그냥 힘드시겠다.
1: 네, 네.
3: 그렇게 느끼고 왔는데 그래도 또 열심히 어르신들이 잘 올라오셔서
1: 네, 네. 네. 맞습니다.
3: 또 식사도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해 주시고
1: 맞아요.
3: 수요일도 네.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저 아무튼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1: 네. 거기 위치가 혹시 어디죠? 무슨 도 해도동인가요?
0: 동은 송도동.
1: 송도동. 네. 동은 송도동.
0: 운하로 쪽에 있어요.
1: 아. 네, 운하로. 목사님이 부임에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0: 1년 4월 달에 왔으니까 한
1: 작년 4월.
0: 예, 예. 네, 작년 네. 말.
1: 아, 올해?
0: 작년
1: 4월이에요.
0: 1년이 남았으니까.
1: 작년 4월에 오셨고
0: 네, 네.
1: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제 교회를 정리하시는 거였어요.
0: 네,
1: 그죠?
0: 네,
1: 네. 네. 근데 갔을 때 저희가 사실 그 전에도 저희가 행복나는 교회를 소개했었죠.
0: 네, 네, 네. 네.
1: 근데 그때랑 목사님 오시고 나서 많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0: 네.
1: 네. 그 작업만 하신 것도 꽤 오래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0: 예. 네. 계속 치우고 이제 그때 전임 목사님은 사택을 같이 거기서 썼기 때문에 짐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짐이 빠지고 난 뒤에 이제 더 이렇게 우리가 넓게 쓸 수 있어서 감사했죠.
1: 네, 네.
0: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있는 것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1: 네.
0: 예, 그랬습니다.
1: 네. 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죠?
3: 네.
1: 그 많은 짐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저 계단을 정리하느라 꽤 많이
3: 따로 운동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저희 갔을 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으셨죠?
0: 네.
1: 어떤 기도 제목이었죠?
0: 예,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문제하고 이제 거기 있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어떤 수리의 문제 갖고 예, 기도하고 있었죠.
1: 맞아요.
0: 이제 그동안에 예, 수리해 주겠다 하는 교회가 나왔어요.
1: 오,
3: 감사합니다.
1: 예. 어, 감사하네요. 예. 방송 예. 이후에 나왔나요?
0: 방송 이후에
1: 네.
0: 제가 그전에 알고 있던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1: 네.
0: 이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 있는 동안에도 깨끗하게 좀 있자.
2: 그렇죠. 네.
0: 이제 성전에 얼룩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1: 네.
0: 이제 방수가 안 돼서 그게 참 고민이었는데 이제 건물주가 방수는 해줬어요. 기본적으로 비가 떨어지든 그런 건 없어지고
1: 아,
0: 이제 얼룩 있는 그 부분을
2: 그렇죠.
0: 이제 예. 예, 벽지를 바르든지 이제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3: 완전 방수가 다 된 거예요?
0: 예, 방수 완전히 이렇게 틈으로 조금 고여 있던 게 흐르기는 하는데 그게 벽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는

0: 아니고요.
1: 일단 네.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네.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2: 그럼 네. 그 이후에 네. 이제 비가 얼마 전에 왔잖아요. 네. 거기는 빗물이 새어들어오거나
0: 괜찮았는데 거기 계단에서 네. 이렇게 떨어지는데 교회 입구에 발 디디는 그 부분에 한두 방울. 예, 그것만 떨어지지 다른 건 다 잡혔어요.
3: 아유 네. 다행이네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3: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이렇게 방송이 나간 이후에 물론 뭐 방송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께서 아무튼 이렇게 또 귀한 또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네. 너무 저희가 기쁘네요.
0: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3: 네. 아, 그러니까 언제쯤 공사를 이제
0: 저희가 좀 가시고 나면은 장로님 한번 교회 방문하신다고
3: 네, 네. 예,
0: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교회에서 봉사단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3: 네.
0: 그래서 예, 한번.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3: 아, 우리 포항 송동교회 봉사단만 있는 게 아니라
0: 아, 아마 자극받아서 아, 그 교회도 생긴 것 같아요.
3: 할렐루야.
1: 송동교회는 네.
0: 송동교회는 그 전에 목사님께서 네. 너무 많이 은혜를 입으셔서 네. 저는 또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2: 네, 실제로 이제 그 네. 건물 자체가 너무 낡아서
0: 네, 네, 네.
2: 이제 저희도 이제 가서 봉사하면서 방수가 안 잡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3: 아, 가셨어요.
2: 전에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비가 떨어지는 곳이라 이제 방수가 안 되는 게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네. 강단 위에 있는 천정을 이제 우리가 그때는 나무로 합판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 이제 바꿔드리고 그래서 파티션 달아드리고
3: 네.
2: 뒤에 이제 벽체 비가 새어도 안 드러나도록. 네, 그래서 그 벽체 공사를 하고 계단과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어제 그런 하나하나가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 해결될 게 방수.
0: 방수 네. 네.
2: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었으니까 네. 이제 얼룩진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네. 대단히 쾌적할 뿐만 아니라 예쁜 그런 좀 진짜 네. 예배 드릴 때 네. 너무 행복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예배당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3: 와 이렇게 또 성동교회가 그 전에 또 가서 그러니까. 미리 1차적으로 또 도와주셨네요.
2: 그렇죠.
3: 네.
2: 예.
1: 그때
2: 최 목사님께서.
1: 목사님께서. 네. 말씀하셨거든요.
3: 네네.
1: 근데 일단 목사님께서 지금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가 잡혀야 그죠?
3: 네. 네.
1: 방수가 잡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취재 갔을 때만 해도 얼룩이 있었거든요.
3: 네네.
1: 근데 그 얼룩에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얼룩에다가 뭔가 이렇게 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표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장식 비슷하게 예,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0: 늘 하나님의 성전에 뭐 누추하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죠? 아프리카 오지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 돼서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예, 있는 동안은 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2: 네,
0: 예,
2: 맞아요.
0: 그 있는 동안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
1: 저도
0: 모두,
1: 지금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좀 이렇게 취재를 나가잖아요.
0: 네.
1: 나가면 그 교회가 느껴지잖아. 그냥 손길이
3: 네네.
1: 목사님의 어떤 손길,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항상 우리 이제 오면서 피디님하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교회도 있고 아, 목사님이 있는 데서 너무
2: 최선
1: 정말
2: 다해서?
1: 최선을 네. 다하신 것 같아 이렇게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항상 나누고 오는데 타종교회 가면 굉장히 뭐랄까 좀 깨끗하고 뭔가 좀 그냥 관광지 뭐 아무튼 그런 데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나 기도원 이런 데 가면 너무 좀 그냥 아 좀 손길이 좀 안 닿는 곳이 많아가지고 이럴 때
3: 그렇죠.
1: 아, 네. 정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시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 예수 믿는 교회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곳이 타 종교보다 더 좀 깨끗하고 가고 싶은 곳, 아 머무르고 싶은 곳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3: 네네.
1: 예, 정말 제 욕심이고 바람이에요.
2: 아니 뭐 그건 맞죠 사실은 그죠 네. 하나님의 집인데.
1: 네.
2: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 목사님도 사실은 교회의 예배당을 옮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0: 가지면 더 이상 이제 사실 돌아보지 않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마음이 떠나니까.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좀 그런 부분인데 우리 목사님이 가진 생각은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죠? 우리 있는 동안에 그것이 나중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옮겨지더라도 우리 성도가 예배할 때 가장 예쁘고 가장 또 안락한 곳에서 예배드리자. 정말 하나님 집인데 이 마음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멀리 바라보면 사실은 다르게 보면 그 소비 아니냐. 그 나중에 가면 다 그냥 두고 갈 텐데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오늘 내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로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일들로 주 앞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나중에는 없는 거예요.
1: 맞아요.
0: 나중에.
1: 네네. 나중에
2: 오늘
1: 또
2: 최선을 다하자.
0: 그렇죠.
2: 오늘.
0: 오늘이죠. 나는.
1: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0: 그렇죠.
1: 모르잖아요. 네. 사실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것을 하는 게 드리는 거.
0: 네,
1: 네,
0: 아멘.
1: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2: 아멘.
1: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소나기는요, 행복 나눔 교회 이호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의 열매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좋아하신다는 찬양이 아까 예수
2: 예, 예수
1: 사랑하심을.
2: 사랑하심을.
1: 네네.
2: 예.
1: 이 찬양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송정미 사모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또 선한 목사 되신 우리 주 메들리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계속해서 이호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0: 네, 송정미 사모의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사 되신 우리 주 찬송가 메들리로 함께 나눴습니다. 매주 목요일 소망 나누기 소나기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행복 나눔 교회 이옥계 목사님과 함께 살기 열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 또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또 감동과
1: 항상
0: 항상
1: 감동이고, 예, 제 신앙의 고백이고, 예, 그렇습니다.
0: 네, 울컥울컥 하시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목사님에게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또 보내주시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 또 은혜의 간증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한번 나눠주시죠.
1: 제가 옛날에 모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인데 한날 전화가 왔어요. 식당을 하시는 권사님인데 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이제 금정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돼지 저금통장, 돼지
0: 저금통장.
1: 저금통.
0: 네네. 큰 거, 그거 핑크 색깔 그 얘기하는 거죠? 큰
1: 예,
0: 거.
1: 큰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나중에 열어봤어요. 그날 열어보고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할 생각을 했느냐고 했더니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돕고는 싶은데 모든 물질을 이제 남편이 관리를 하니까 도울 방법이 없어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돼지 저금통을 큰걸 사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뭐 보니까 5만 원짜리, 10,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그렇게 다 이렇게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찼다고 싶으니까 이제 저한테 전달해 주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0: 그쵸. 고.
2: 돼지를 잡기는 우리 목사님이 잡으셨나요?
1: 예, 저하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제 혼자 힘으로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재정이 조금 힘들 때였거든요. 힘들 때였는데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때가 될때딱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하니까 항상 그런 감동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지금까지 뭐 어려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뭐 제가 사례비를 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 간식을 담당하는 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뭐 지역에 뭐 사례비 없이 이렇게 했는데도 지나오고 보니까 다 저도 살아왔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또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재정에 대해서 뭐 비록 통장은 비어서 없다 할지라도 걱정은 안 돼요.

0: 어디선가 아멘. 또 준비하고 아멘. 계시구나 아멘. 이렇게 네. 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1: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목사님이 사례비를 거의 못 받고 계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있으면은 받고 그죠? 예. 없으면은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네. 거의 많죠. 네네.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게 너무 기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2: 일단 식사를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의 또 경제적인 게 필요하고.
1: 그럼요.
2: 근데 모든 게 다 요즘은 시골이 아니니까 다 사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2: 근데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저께 또 그 네. 교회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수요일 날 이렇게 더운데 하지 말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네. 제가 그랬어요. 한두 주는 빠지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 뭐 서고 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네네. 저도 힘들지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1: 그렇죠. 그리고 음식 솜씨도 굉장히 좋으신 네. 것 같아요. 진짜.
3: 세상에. 네. 어쨌든 이제 그저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니까 그 수고를 너무 더워서 좀 쉬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그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또 목회자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저 또 우리 귀한 교회를 향한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여러 삶의 여정에서 또 목회 사역에서 이제 행하고 또 쓰고 나면 채우셨던 분이셨는데 좀 귀한 교회에 네. 좀 미리 좀 채워주셔서
1: 걱정 없이
3: 예, 하나님 좀, 네. 좀 미리 조금씩은 채워주셔서 네. 목사님과 교회가 네. 그 지역을 섬기고 또 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 은혜의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3: 저 하나님 아멘. 매일 만나가 필요하고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좀 더 주세요.
1: 맞습니다.
3: 미리 좀 네. 주셔서
2: 목사님 사례비도 네. 좀 받을 수 있으면 네. 좋겠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고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 네. 우리 포항에 위치해 있는 행복 나눔 교회에 정말 많은 걸 나누고 계세요. 우리 아멘. 목사님께서요.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후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오늘 행복 나눔 교회 여러분들 소중한 나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 아멘.
1: 하나님께서 꼭 또 방송을 들어야 될 분들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2: 네.
1: 또 듣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또 도구들로 사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아멘. 다시 네. 우리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1: 네네.
2: 또 목사님이 특별히 지금 섬기시는 분들이 또 연로하시고 또 조금 세상에서 얘기하면 좀 열악하신 그런 분들을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1: 네, 맞아요.
2: 그런 부분에서 또 목사님 그냥 채워지면 괜히 아닌 그냥 좀 풍성함으로
0: 네. 그래서 제가 베푸는 거는 제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후원해 주세요 이 소리는 제가 못 해요. 그래서
1: 네.
0: 여기 다시 오라고 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구나 생각해서 조금 고민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고민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1: 네네, 잘하셨습니다.
3: 네네.
1: 오늘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행복 나눔 교회 이호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거의 지금도 교회에서 사례비도 거의 안 받으시고 열심히 또 모양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후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

0: 동반으로 후원 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801번님, 네, 할렐루야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1: 아우,
0: 아우,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240번님은 후원합니다라고, 어우, 함께
2: 고맙습니다.
0: 보내주셨어요. 아우,
2: 존경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네.
2: 그래요. 좀 정기적인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0: 네네.
2: 밥이라는 게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계속 매일 먹어야 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놀랍잖아요. 그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계속 먹으면 그죠? 좀 불편한데.
1: 좀 뭐 밀린다고
2: 물죠.
1: 얘기하나?
2: 근데 밥은 달라요. 그죠? 이게
1: 네.
2: 주식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의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말씀되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가족들이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더욱이 또 행복나눔 교회의 위치나 또 여러 환경들이 사실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0: 네,
2: 교회를
0: 맞습니다.
2: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그저 참 어려운 분들인데 이 귀한 사역을 더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좀 1년, 2년 이렇게 정기적인 후원을 해 주시면 그저 우리 식구들이,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이 더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
1: 더
2: 같아요.
1: 맛있게.
0: 네, 아멘입니다.
1: 네.
0: 우리가 왜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은 사실
2: 네.
0: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1: 그럼요.
0: 떨어지지 않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또 채워주시고
2: 아멘.
0: 나눔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후원의 손길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07번님 후원 보내주셨습니다.
1: 아,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9055번님도 후원해 주셨고요.
2: 감사합니다.
0: 네.
2: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6181번님도 후원 이렇게 두 글자
2: 아멘.
0: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어떠세요? 후원 문자가 들어오는데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1: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0: 네.
1: 오늘 실은 이제 이번 주에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 PD님한테 내일 취재인가요? 했더니 아니, 그냥 열매 하려고요. 아, 그 얘기를 듣고 아, 뭔가 또 그냥
0: 하나님의 은혜가
1: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 몰랐거든요. 목사님 오시는지. 근데 아, 목사님 교회에 뭔가 필요해서 정 PD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들었거든요. 목사님 지금 쌀뚝에 아마 쌀이 떨어진 것 같아요.
0: 하나님을 아시죠? 다
1: 예,
0: 아시기
1: 그래서
0: 때문에.
1: 이렇게 오시게 된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2: 아멘입니다. 그렇죠.
0: 그런 채워짐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감동이 되시고 우리 행복 나눔 교회입니다. 이오계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 뭐 금액 적어도 좋고요. 네, 또 감동이 되시는 만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후원이라고 두 글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이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후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후원해주세요라는 말씀을 못 하신다 하셨잖아요.
1: 예.
0: 그래서
1: 대신해 달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저희의 입술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 믿고요. 여러분들 귀한 섬김에 또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혼자서 힘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같이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게좀 눈에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우선은? 아직 좀더 세워져야 되죠?
2: 많이 세워야죠.
0: 많이 세워야 되죠? 네. 그래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힘이 되실 것 같은데.
1: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네. 그래도 우리 뜨란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네, 요것만큼 잊지 말고 좀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뭐늘 기도하는 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
2: 아멘.
1: 해달라는 그 기도하고 이제 뭐 교회 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될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제 1층에 이제 거기 카페가 비었다고 했는데 이제 주인이 교회로는 안 된다고 해서 이제
0: 네네.
1: 포기하고 3층에 이제 있는 동안에 좀 깨끗하게 해서 수리해서 더 있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모든 시간과 어떤 계획이

0: 이렇게 잘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여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2: 아멘.
0: 근데 주인분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1: 그럼요.
0: 예,
1: 그럼요.
0: 1층이 되면 정말 어르신들 너무 좋죠. 거기 계단 너무 힘들었거든요.
1: 그렇죠.
3: 맞아요.
1: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비가
3: 거기다가
1: 오면은 또 이렇게 신발이도 미끄럽잖아요.
0: 그리고 정말 경사가 심했어요. 다른
1: 맞습니다.
0: 계단보다는.
1: 이게 난간을 자꾸 올라간다고 해도 굉장히 좀 위험했어요.
3: 그한분한 분이
1: 네.
3: 천국 가시는 거예요. 위에서 기다리면 목사님, 천국 갈 때도 이렇게 어려울까요?
1: 기도하면서
0: 예. 그저께 수요 예배도
1: 1층으로 네.
0: 뇌경색 환자가 이제 그 집이 가까워요. 거기서 걸어와서 이제 계단에 올라오는데
3: 아,
0: 땀이
3: 세상에.
0: 범벅이 돼가지고
3: 그러면
0: 올라와서 그래도 감사하게 또 예,
3: 우리
0: 식사하고 아, 맛있게 잘 먹고 내려가시니까 저는 또 그거 보고 또
3: 아,
0: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3: 그러니까요. 저 그분들에게는 이 식사가
0: 예.
3: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 맞습니다.
3: 그래서
1: 맞습니다.
3: 정말 꽉 풀려하고
0: 그렇게 그 시간에 교제하고
3: 맞아요.
0: 예, 서로 나누고
2: 만찬이
1: 이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시면 그냥 건너뛸
0: 그렇죠.
1: 때도 있고
3: 그렇죠.
1: 그렇죠. 외롭게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오시는 이유가 교제하기 위해서
0: 맞아요.
1: 가족처럼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일부러 오시잖아요. 네, 식사하고 가시고요. 그 식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물질에 좀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후원의 손길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 아멘.
1: 2378번님 후원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3: 아멘.
1: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4736번님도 후원 이렇게 또
3: 네,
1: 보내주셨습니다.
3: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요, 여러분들 후원의 문자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따뜻한 후원의 문자들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원할 수 있는 계좌번호는요, 저희가 개별로, 네, 문자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은 256국에 3000번, 지역번호 054, 256에 3000번으로 전화주시면은 또 교회 위치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잘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는요, 포항에 위치해 있는 행복 나눔교회 이호기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응원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포항 송동교회 박희영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오늘 두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3: 네,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포항극동성을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축복은 바로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신다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하시며 또한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을 때까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출애굽한 후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치워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게 하며 다시는 전과 같이 옮겨 다니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내 집이나 사업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처지였다면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 30절 말씀을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을 행하는 길을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길을 걷는 동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진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철저히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안치해둔 장막입니다. 장막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으로 사용되며 되어지는 이동식 천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그 특성상 때에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고 성막이 옮겨지는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정착하는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그들의 삶도 한 곳에 정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되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또한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하반절로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죄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악을 행할지라도 전과 같이 즉 전에 사사를 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말씀을 사사기에서 차례로 찾아보면은 사사기 3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에우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왕 야빈의 손에 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6장 1절 2절 말씀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꿀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방신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단지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주위에서 따라 사람들을 강성케 하여 그들을 징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은 앞으로는 악한 유로 사사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다시 말해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지라도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오히려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역대상 17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할지라도

0: 사사시대와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대적으로 그들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할 때마다 대적들의 침입을 받아 그들을 섬기지만 이후로는 모든 대적과 싸워 이김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다시 가는 곳곳마다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심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실 성전을 건축하면 이와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기쁨으로 건축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대적을 통해 징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에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든 대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져 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애청자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무한하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복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요일 소망의 기도 진성의 사모 인사드립니다. C.S. 루이스의 책에서 오늘은 발췌했는데요. 수영을 배우는 것도 그렇지 몇 달 동안은 아무리 노력해도 금세 가라앉고 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몇 시 몇 분 드디어 뜨는 순간이 찾아오지. 그 이후엔 오히려 물에 가라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네. 그 깨달음과 더불어 그 사람의 잔혹함을 용서하는 일과 내 적개심을 용서받는 일이 같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은 마치

거래처럼 느껴지네. 그러나 거기엔 그 이상의 진리가 담겨 있는 듯해. 천국의 기준에서 볼 때에, 즉 순수 지성이 볼 때 이 둘은 동의어일 걸세. 용서함과 용서받음은 같은 것을 달리 부르는 이름인 거지. C.S. 루이스의 이러한 말처럼 수영을 배울 때 우리는 물에 뜨기 위해 애를 쓰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물에 자신을 맡기며 힘을 빼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물에 뜨는 감각을 알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붙들고 상대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한 거래의 조건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과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은 결국 같은 은혜의 자리에서 만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붙들고 있던 적개심을 내려놓을 때 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놀라운 용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혹시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억울함을 가장 위대한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과 지인,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쓰신 분들은요. 전화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울릉도에서도 같은 번호인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의 찬양입니다. 39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생방송으로 기도 요청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포항 제1감리교회 홍성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이제 곧 9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우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께 또 하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너무 더웠던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또 좋은 계절이 옵니다. 또이 계절에 주가 주시는 애가 우리 모든 또 청취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기도 제목으로 부탁드릴 것은 우리나라 모든 주님의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들, 매 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들의 삶에 치료의 역사가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망가졌던 저들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날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회복의 은총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서 땅만 쳐다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크신 주의 은총을 도와줘서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8135번님이 보내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목사님, 사모님, 피디님, 청취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주의 일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경제 축복을 받도록 중보해 주시며 직장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주님의 일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먼저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1: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곳으로 태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광야 땅에서도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채우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8일 35분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

0: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좋은 직장 주셔서 직장을 통해서 저가 인생의 꿈을 실천할 수, 실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기왕이면 평생에 다녀도 후회하지 않을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아 곳곳에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꾼되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궁하지 않게 하시고 초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고 뜻한 바 주가 때를 따라 채우신 은혜 속에서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며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절함을 아시고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3459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안강입니다. 코로나 이후 아직도 방학 중인 이집사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출석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집사님이라고만 표현해 주셨는데 지인을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0: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받을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특별히 우리 집사님 남편이 하나님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것 같아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손길의 기도가 있어 함께 오늘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집사님 남편 믿음의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반듯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피 흘려주신 거룩한 구속의 사건은 우리의 평생의 간증이어야 하고 노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때때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이 중단되거나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 사는 날 동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 이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가족들에게는 기쁨이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집사님 남편의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314번님이신데요. 전혜리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깨 근육이 끊어져서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통증이 심해 자다가 일어나서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8월 6일 MRI로는 어깨 근육이 끊어진 상태이며 연골이 손상되어서 더 이상의 연골의 손상을 막기 위해선 수술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에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강건하실 수 있도록 통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셨네요. 네,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만병의 통치자, 치료자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넘어질 때 우리는 몸의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주님께 맡겨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셔서 건강의 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값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혜리 집사님 우리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깨 근육이 끊어져서 수술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 이제 수술을 진행

0: 나오고자 합니다. 하나님, 근육이 끊어진 상태고 연골이 손상되어서 더 이상 연골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수술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의술을 통해서 일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전혜리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끊어진 그런 근육이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연골의 손상이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되지 않게 막아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삶의 주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수술을 받고자 합니다. 수술 뒤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수술 때에서 오히려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확하게 치료의 과정 속에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해결할 문제들이 그곳에서 주의 은혜로 잘 해결받게 도와주시옵고 성공적인 수술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의 회복의 과정에도 함께하셔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일상에 돌아와 더욱더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전혜리 집사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다 물리쳐주시고 또 회복 과정 속에 되어지는 많은 역사 속에 저는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이번 기회가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옵고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계기로 축복하옵소서. 모든 질병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7411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남동생 담낭 제거 수술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담낭 주변 염증과 십이지장 염증 등을 치료하여야 하며 통증과 당 수치와 염증 수치를 운동과 식습관을 약물을 통하여 치유시켜 주시리라 믿고 병원비가 잘 공급되길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문제 문제마다 우리의 문제 그 중심에 해결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평안하게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주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약속한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사랑하는 우리 7411번님께서 사랑하는 남동생 담낭 제거 수술을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이후에 펼쳐질 여러 가지 치료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담낭 제거 수술을 했으나 하나님 담낭이 맡고 있는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변에 있는 또 십이지장 염증 또 기타 발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그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당수치 염증 수치가 하나님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운동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 의지가 많이 굳어야 되는데 하나님 더욱더 씩씩함으로 잘 관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받기 이전에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만나게 하옵소서.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건강의 감사가 아플 때 더 뜨겁게 다가오고 감사의 노래가 가득할 때 그 입에로 나오는 노래가 많은 이에게 은혜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들이 간증이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치료 과정에서는 병원비도 하나님 또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으나 하나님 이 문제도 잘 해결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사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남은 인생 건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0832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

0: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임용고시가 참 힘든데 이런 준비를 하느라고 가족들도 다 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함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눈물로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사는 날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난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통과하면서 그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고 성숙해지고 주님의 큰 일꾼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이번에 임용고시를 치르게 돼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고시라 쉽지 않은 것이고 또 많은 경쟁률이 있어서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쉽지 않는 이 과정이겠으나, 그러나 주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어 하나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못 보더라도 귀한 딸이 체력이 뒷받침되어서 하나님 공부하다가 지치는 일, 피곤한 일 없게 도와주시고, 심적으로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공부 잘해서 임용고시 합격하는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본인에게도 큰 은혜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기왕이면 공부한 것이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공부한 대로 문제가 출제되면서 하나님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시험 보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또한 임용고시를 통해서 그가 펼쳐질 그의 미래가 활짝 열려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를 위해서 말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많이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는 말없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셔서 온 가족의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도는 전화로 접수된 기도 요청입니다. 7453번님 이렇게 주셨는데요. 고2 아들이 학교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는데요. 부모로서 걱정이 됩니다. 아들이 학교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마다 동행하셔서 어느 때든 무슨 상황에 있든지 동행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7453번님이 사랑하는 고2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로 생각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께서 오늘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친구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저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남은 삶에도 사람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사람 때문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또 귀한 아들에게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그의 인생길에서 더없이 큰 은혜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식은땀이 많이 흘려서 부모로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식은땀이 왜 흘리는지 원인도 찾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식은땀으로 인해서 저가 기력이 쇠하거나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삶으로 그의 사는 날들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0: 아버지 몸도 건강하고 친구 관계도 원만해서 저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그의 사는 날이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가로막는 어둠의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도 귀한 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언제라도 숲의 새와 같이 기쁘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 귀한 아들의 삶에 평생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 후에 다음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1장 찬송가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2부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8007번님이 주신 기도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수고하십니다. 저희 손녀와 지쳐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문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는지 불안과 아픔 대신 평안과 감사와 행복으로 회복되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지치는 저희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8007번님, 자녀들 때문에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은 생명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다가서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은총을 더하셔서 가는 길마다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8007번님이 사랑하는 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저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가는 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문제의 근원이 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불안 대신 아픔 대신 평화와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녀 때문에 지쳐있는 가족들에게는 새 힘을 얻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지치고 피곤한 저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살수 없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귀한 가정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역사가 있거든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옵고 오직 주만 역사하시는 귀한 가정, 귀한 손녀딸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간절하고 절절한 기도, 주께서 그 중심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것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오니 귀한 가정에 풍성한 하늘의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귀한 손녀딸의 앞날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3923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한동대 31살 최수연 청년을 살려주시옵소서. 킥보드 운동 중에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어서 7년이 다 돼가도록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사오니 불쌍히 보시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하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긴 침묵을 지키려 하나이까. 이제 길고 긴 침묵을 깨워 주옵소서. 뇌기능도 저하됐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산소 마스크로 겨우겨우 생면 부지만 하고 있사오니 후에 목자 되어 주님께 평생 헌신한다고 말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 이제 31살이군요. 네,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 주신 분이거든요. 최수연 청년, 이 청년을 위한 기도,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랫동안 네.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모든 부모들 또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돌아보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다가 감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삶이 지치고 피곤해서 어쩔 수 없는

0: 인간의 연약함인 줄로 압니다. 그런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잃어버린 감사도 되찾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3923모님 가정에 하나님께 7년 전에 다가온 큰 어려움이 이날까지 저의 삶을 지치고 피곤하게 할지라도 온 가족에 새 힘을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최수연 청년, 하나님 아버지, 운동 중인 낙상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어둠을 고쳐주시옵소서. 빛 되시는 주님이시여, 저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나 겪고 있는 밝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에게 밤이 왔으나 주님이 낮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가 이 낮에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는 목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도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침묵이 깨지고 그에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일성을 그 입에서 쏟아낼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귀에 뇌긴 저어졌다 하지만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가 산소 마스크도 끼고 있다만 있지만 하나님 그거 다 벗겨주시옵고, 하나님 지금은 생명만 겨우 부지하든 부지하는 것만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를 보여주셔서 귀한 아들 최수연 청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아들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어미에게 청년의 손을 넘기면서 그에게 축복하신 주님의 기적같은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최순 청년에게도 나타나는 오늘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최수연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반드시 일어나 주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만병의 통치자, 근원자,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또 능력 있는 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어서 7242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7242번님은 새싹분이십니다. 감사해요. 네, 읽어드릴게요. 지인의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신데 신장이 안 좋아지셔서 어제 큰 병원에서 혈액과 소변 검사를 하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병원에 가서 CT 찍고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검사 과정을 순적하게 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0: 네, 사랑하는 저 지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 그들 가정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7242번님, 하나님께 기도함이 제목이 주 앞에 있어 올립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고 또 신장이 좋지 않아서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는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다음 주에도 이 검사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힘든 과정인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그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검사 과정이 쉽지 않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신장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것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그의 남은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치매기도 하나님 아버지 완치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치매 진행 과정을 주님이 늦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가운데 치매로 인해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가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번 어머니의 치매와 신장병이 하나님 이 가정에 믿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축복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0: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저들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명의 통치자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미처 다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저들이 하나님 염려 대신 기도하려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기도의 제목을 낭독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 이미 받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하나마다 다 응답해 주셔서 저들 가정에 좋은 소식들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항 제1감리교회 홍성현 목사님께서 이 기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귀한 기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물 위에 몸을 맡기듯이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제일감리교회 홍성현 목사님께서 진행은 포항영남교회 진성의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

1-800-291-06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역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지명교회 문화규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 교육 최일선에 있어야 할 교육 전도사가 사라지면서 교회 학교 사역 생태계가 흔들리고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사역 부담 속에 신학생들이 사역을 깊

0: 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장로회 신학대 청빙 게시판에는 1년 내내 교육전도사 상시 청빙 공고가 올라오고 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해 끌어올림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목회자들은 100만 원 이하의 낮은 사례비와 장학금 부재, 그리고 지방 및 소형교회 기피 현상이 품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사역 중인 신대원생은 평균 3개의 사역을 맡고 있으며 25%는 5개 이상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주일 설교 외에도 찬양 인도와 미디어 장비 관리까지 맡으면서 정작 설교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다고 토로합니다. 여기에 소명의식 약화와 거주지 문제, 학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역 대신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신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현장의 김동훈 전도사는 학업과 생활비, 학비를 사례비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회의 학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역과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휴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전도사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목회 후보생으로 존중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학비 지원과 업무 범위 현실화 등 교단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교육 현장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부산 목회자연합이 지난 주일 부산 순복음 강변교회에서 8월 성령 세미나를 열고 성경의 문화적 맥락 이해와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목회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첫 강사로 나선 최무열 전 부산장신대 총장은 성경 해석 시 이스라엘의 고대 문화와 수사학적 비유를 이해해야 본질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건재 순복음 강변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돌봄과 말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용금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는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인의 신앙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결합한 양날개 사역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용근 대표는 3040 세대를 교회의 허리로 세우기 위해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강소교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위의 교회가 세운 비영리 민간단체 길위의 사람들이 어제 경기도 평택 부용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책가방 120개와 학용품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생의 44%가 다문화 가정 학생인 부용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스트코의 물품 후원과 미 육군 제11공병대대 장병들의 봉사 참여로 이뤄졌으며 미군 장병들은 교실을 찾아 영어학습과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길위의 사람들은 미군 장병들과 함께 10년 전부터 독거노인 지원과 야학활동 등 지역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용중 길위의 교회 목사는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년간 12,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 개관한 역사문화관은 한국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한 곳에 담아 알리고 있으며 개관 이후 250여 개 교회가 방문하고 문화유산 830여 점을 기증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한국교회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장애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와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개혁주의 목회자 교육단체 교리와 부흥이 최근 서울예수비전교회에서 콘퍼런스를 열고 변화하는 목회환경 속에서 성경에 충실한 설교와 목양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3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콘퍼런스에서 도지원 대표와 발제자들은 스코틀랜드 목회자 토마스 보스톤의 신학을 조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형적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설교를 통한 영혼 구원, 참된 교리 바탕에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목양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교리와 부흥은 이번 논의를 목회 현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서울 구로구에서 4주간 8차례 과정으로 설교와 목양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0: 포항 현재 기온 31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평양 29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극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0: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춘원 이광수님이 그의 신실한 삶을 보고 자네 천사지? 라고 물어봤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내가 어떻게 천사일 수 있겠는가,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는데요. 그러자 춘원 이광수님은 천사가 아니면 바보구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라고 하시면 제가 성공한 거죠? 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6.25 당시 평양의대 교수였던 장 박사님은 자유를 찾아 차남과 함께 월남했고요. 이 일로 안타깝게 부인과 다른 자녀들과는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지요.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혼자 살면서 극빈자, 장애인, 행여자 등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겸손한 마음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오신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그 어떤 전도법보다도 확실한 거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 예수님의 큰 사랑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은혜 대신 주의 사랑하심, 곧 주의 인자하심으로 바꾸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주의 은총을 베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면 다윗과는 다른 반응과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얼굴, 주의 사랑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이 확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자하심이 더 현실적이고 강력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생각하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받아 우리는 행복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카페나 백화점 또 노래방이나 오락실 어느 정도 주거단지가 있는 동네라면 제법 있을 법한 많은 시설들이죠. 요즘 북한 지방에도 새로운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나 고급 식당 또 백화점은 물론이고요. 당구장이나 노래방, 전자 오락관 같은 평양에만 있던 이 시설들이 지방에도 생기고 있는 건데요. 얼핏 보면 이 지방 도시들이 밝아지고 즐길 거리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한번 이용하려면 적어도 10달러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0달러면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림의 떡과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한 번을 들어가 보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오해피데이 가족 여러분, 북한의 이런 변화와 발전이 일부 사람만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무엇보다 진리로 그 변화의 꽃이 피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그런 기도의 한 줄을, 소망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받아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

69번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 데이 출발합니다.

서천에서 늘 감사함으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오신 청취자분, 또 수원에서 그리고 아직 물러가지 않은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북 통일을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5342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에 무료로 남기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계속해서 또 보내주고 계신데 0193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가장 안전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문화의 일상생활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올등히 높아졌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방에도 이런 여가시설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다 라고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런 시설을 한번 즐기는데 최소 10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10달러가 우리가 체감하는 10달러와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10달러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 커져만 가고 위화감은 더 조성되는 북한 땅에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이 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수년 내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아멘이라고요. 1113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아멘.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그리고 잠시 후 만나보는 한 편 차이 도전해 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목요일인 오늘은 한편차이에 이어서는 또 어제에 이은 오늘의 인터뷰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평안도에서 온 자매님과의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또 함께하는데요.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요. 북한 땅의 모든 주민이 문화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과천에서 기도합니다. 7191님 복음으로 통일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통일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 주님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화의 혜택을 함께 웃으면서 손잡고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있겠죠. 인사 남겨주신 7192님께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면서요.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천안 신방동에서 출첵하고 계시는 2523님도, 그리고 9살 딸이 요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6551님도, 처음에는 이 북한 소식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동과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5102님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요즘 북한의 지방에도 노래방과도 같은 오락실 같은 시설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노래방이라는 게 참 익숙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가서 노래방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노래방을 노래방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어렵죠? 노래방. 아, 이거를 참 북한말 퀴즈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항상 정말 직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방을 가면은 시선을 어디에 두죠? 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의 그 우리의 방과 노래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도 가사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아무리 좋아하는 애창곡이어도 가사를 못 외워서 늘 화면을 보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화면에는 뭐 악보도 가끔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가사도 잘 나오고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서울에서 청취합니다. 정답은 2번이요. 봉사실을 보내주셨고요. 3번 인민가요관도 몇 분 주셨는데, 아, 이 북한이 뭐 노래방이 물론 외래어는 아니지만 영어는 아니지만 이것도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 하는 그대로 풀었어요. 화면에 가사도 아주 잘 나오고요. 그 화면에 붙어있는 스피커에서 반주도 잘 나오고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새싹회원이신 우리 0050님이 한민족인데 한 나라에서 함께 살지 못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번을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데, 복음통일 되면 우리가 정말 한민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면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 같이 뭐 노래방도 가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노래방에도 찬양이 있는 거 아시나요? 찬양 가사가 화면에 반주도 아주 잘 나오고요. 찬양도 음악이잖아요. 찬양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알겠네요 하셨던 8283님, 힌트를 아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찬양 함께 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또 OFD에서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나눠봅니다. OFD의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과 출석 인사는 계속 기다릴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남한 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1: 네.
0: 대한민국 7개월 차의 김서영입니다. 네.
1: 우리 서영 자매님의 삶 가운데에서도 부는 너무나 따뜻한 주님과 함께한 여정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몇 차례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0: 네.
1: 근데 중국에서 대한민국행을 선택하고 나서
0: 네.
1: 그 이후에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0: 아, 네.
1: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건너오시는 중에 또 다른 제3국에서 들으신 건가요?
0: 네, 네.
1: 보통 건너오실 때 교회 통해서 건너오시는 네, 많은 네, 분들이 네. 그렇게 중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0: 네.
1: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하시는데
0: 네.
1: 저는 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0: 네.
1: 평안북도 구성에 계셨고
0: 네.
1: 또 일을 하실 정도면은 집안 토대도 괜찮으셨을 것
0: 네,
1: 같은데
0: 네.
1: 근데 그러면은 사상교육이 어느 정도는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1: 근데 그 말은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의 세뇌도 적잖게 네. 있었을 텐데
0: 네.
1: 그럼 반감이 없으셨어요, 선생님?
0: 저는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의 이제 덤으로 제가 한국으로 떠나게 됐고 하면서
1: 네.
0: 이제 그냥 마음속에는 반감이 당연히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신기한 거를 느끼게 됐고 이제 그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뭔가 이제 저한테 일리가 있고 이제 막 진리처럼 느껴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수천 년이 흘러갔는데도 그 성경책이 씌워진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1: 네.
0: 그랬는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애들을 교양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한 구 뭐든 이제 문구 하나하나가 이제 성경책에 그대로 씌워진

0: 쓰여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네.
1: 근데 첫 절부터 반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죠?
0: 당연하죠. 저도 반감 가졌어요. 네.
1: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공기를 지으시고, 빛을 지으시고, 하는 뭐 바다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는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0: 이제 저는 생각을 처음에는 이제 어딘가 이제 거주멍 이제 신화소설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의 신화는 이제 옛날이다 나니까 이제 뭐 단군이나 거주멍도 다 신화는 속았잖아요. 그랬지만 그분들이 전제했던 거는 사실이었고 그분들이 쌓아온 업적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제가 좀더 많이 허겠던 것 같아요.
1: 이게 한 권의 역사책으로 받아들이면서
0: 네.
1: 읽어가시면서
0: 네. 네,
1: 믿어지셨군요.
0: 그래요.
1: 거기서 통독도 다 시키죠.
0: 네, 맞아요.
1: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시면서
0: 네.
1: 가장 뭔가 와닿았던, 그리고 아니면 가장 의문이 들었던, 아니면 가장 깊게 묵상했던 성경 말씀
0: 네.
1: 구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제가
1: 예화도
0: 이제
1: 좋고.
0: 바로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게 잠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청명한 자는 이제 바보를 다스리고, 바보는 이제 청명한 자의 이제, 부림을 받는다고 씌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 소련이나 뭐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희망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똑같이 평탄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자본과 지주 뭐 이런 게 없어야 되고 이제 노동자들 다 평등하게 만들자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이 문구를 보면서 세상 윤리가 천태만상으로 사람이 태어났고 그중에 이제 정말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스릴 능력과 힘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거를 공평하게 다 때려 눕히겠다고 하니까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총명과 지혜에
0: 저는. 네, 그래요.
1: 대해서 다시금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0: 네.
1: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0: 그래요.
1: 그러면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0: 네.
1: 찬양으로 문을 열고 성경
0: 네.
1: 말씀을 나누고
0: 네.
1: 기도하고 하는데,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있으세요?
0: 아, 우네요.
1: 은혜,
0: 네.
1: 그 모든
0: 네,
1: 것이
0: 우네, 네.
1: 은혜, 모든 것이 나의 은이었습니다.
0: 네.
1: 아, 지금까지 나눴던 자매님과의 이 간증이 한
0: 네.
1: 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모든 것이 은이었습니다.
0: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라오스에서 이제 약간이 그 경찰들하고 일이 생기고 죽었다 제가 경찰들한테 잡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빌었어요. 빌은 게 하나님 저 이렇게 가게 하려고 저 여기까지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저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기적같이 살아서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했는데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이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제 저를 이뻐하시고 아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만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받아하는 이 모든 걸 느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생명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제 행복이었고 그것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느끼고 싶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고,
0: 네,
1: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또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은혜임을 아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행복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자매님의 고백에,
0: 네.
1: 저도 제가 보지 못했던 행복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0: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보다 보면 정말 경이롭지 않은 부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오늘은 김서영 자매님의 여정 가운데 조각조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 두 번의 계절을 보내시면서 벌써 거의 1년이 채워가잖아요.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또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했던 자매님이 정말 좋아한다는 찬양으로 이어서 함께했죠. 은혜라는 찬송이었습니다. 9312님,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라디오 듣는 중에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자매님과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 외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보다 앞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찬양의 가사가 복음 통일된 그날 우리 모두의 또 북녘 주민들의 가사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기도의 한줄한 줄로도 함께 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보는 한뼘 차이까지 정답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가 북한에서도 지금 하나 둘 지방에서 또 지어지고 있는 노래방이 노래방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데 무슨 표현일지예요? 1번이 화면 반주 음악실이고요. 2번이 자동음악 봉사실. 3번이 인민 가요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었군요 하시면서 도전을 해주셨는데 북한에서도 원래는 평양에서만 주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었지만 보여주기식의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하나 둘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다고 해요. 백화점, 카페, 식당 뭐 하나 둘 생기고 있는 와중에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에는 우리도 같이 노래방 갈 날이 오겠죠? 그때는 노래방이라고도 하겠지만 요 단어도 알면 참 좋겠죠.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 가요관. 내 나이 60세, 요즘은 노래방 가면 아는 노래가 없어서 뭘 할까 하는데 옆에서 누가 선곡하면 아, 나저 노래 아는데 요즘은 찬송가 듣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래방 가면 주로 이제 노래방을 굳이 가는 이유는 큰 화면에 반주가 아주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음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선곡할 노래가 없어도 인기 차트가 연령별로 있더라고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게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1번 화면 반주 음악실일까요? 2번 자동음악 봉사실일까요? 3번 인민 가요관일까요? 서울에서 출첵하시는 2019님도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다는 신기하네요 하시는 우리 2178님도 정답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을 좀더 기다려보면서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곡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한민족이네요 하시면서 흥이 있는 같은 민족, 복음 통일돼서 한번 거하게 봅세다라고 5050님께서 남겨주시면서 한편 차이 정답을 3번이라고 도전해 주셨어요. 인민가요관이 참 그럴싸하죠.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휴대폰 화면을 잘 보면서 이 높은 정답률을 자랑하는 요 번호를 보셨다면 정답을 단번에 아셨을 거예요. 정답은 1번 화면 반주 음악실입니다. 말 그대로 화면을 보면서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음악을 즐기는 곳이라고 해서 화면 반주 음악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노래방이 생겼다니 참 의아해하시는 분들, 놀라시는 분들도 몇분 계신데, 오프닝에서 나눈 것처럼 아마 중간에 들어오신 분인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노래방이나 뭐 카페, 백화점 이런 데를 한번 들르는 것조차 어려운 북한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이용하는데 최소 1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북한에서 노래방을 가면 어떤 노래를 부를지 정말 궁금합니다. 0957님, 일단 저희가 아는 노래는 아리랑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노래방에 가면 찬양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북한의 이 화면 반주 음악실에 있는 모든 기기에 찬양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북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마음 아프면서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합니다. 5012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통닭 먹고 싶어요. 옆 가게 언니들과 함께요 하시면서 8539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옆 가게 언니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문제 듣자마자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주차하고 답합니다. 저 너무 늦은 건가요? 날마다 극동방송 들으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와, 새싹회원이신데 날마다 또 새롭게, 또 오늘도 새롭게 문자를 주셨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보내셨잖아요. 0281님 선물을 나누고요. 찬양 연습하러 가는 길입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정답 1번이요. 8299님. 찬양을 함께 연습할 남과 북의 그날이, 화면 반주 음악실에서 같이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우리 그렇게 출근길 함께 해주세요. 힌트 주신다고 해 많이 쓰십니다. 오늘은 제가 좀더 직관적으로 힌트를 드렸죠. 8747님이신데, 린민가요관이 더 입에 잘 붙긴 하지만 정답은 1번이디요 하시면서, 북에서 오셨나요? 8747님.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제가 다 읽지 못했어요. 방송 마치고 나서 문자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오늘 선물 받아보실 분들을
따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형편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는 이런 사회가 깨어지고 또 복음이 통제되는 복음을 검열하는 이 사회가 깨어지고 나눠주신 것처럼 남과 북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소망과 약속과 함께 오늘의 OL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캐나다는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고 어린이들까지 동성애 옹호교육을 받아야 할 만큼 동성애 독재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 캐나다조차 동성애자의 장기 기증을 제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적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장기 기증을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높은 에이즈 유병률 때문인데요. 캐나다 보건당국은 이 정책 때문에 동성애 인권단체로부터 항의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1986년 세계 최초로 폐 이식 수술에 성공했으며 88년에는 간장을 대체하는 수술을 성공하는 등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나라인데요. 그런 캐나다의 보건당국이 내린 결론은 남성 간 성행위 하는 사람들의 장기 기증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가 가진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극동방송 가스안전 캠페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아, 저는 그 M교회 집사 제갈 영준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뭐 저희 M교회가 무척 자랑스럽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M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부분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 사회와 소통이 아주 잘 되는 그 교회이고 또 주민과 그 하나 되는 그 교회이므로 주민의 선한 뜻을 우리가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제갈영준 집사님의 음성에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확신과 기쁨은 목사님을 향한 사랑으로, 존경으로 또 이어지죠.
1: 이 시대의 최고의 스승이시죠. 저의 또 스승님이시고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김홍수의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2: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의 목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제갈영준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처음 어떻게 듣게 되셨을까요?
1: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잠시라도 안 들으면 뭔가 아침에 나가면서 빠트린 느낌? 예, 그런 느낌이어서, 아내가 저를 이제 전도를 했죠, 결혼한 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많이 울고, 또 웃고, 그리고 또 영어 촬영도 많이 따라 많이 부르고, 제 아내하고도 같이 따라 부르고.
2: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방송. 아내와 함께 영어 찬양을 따라 부르는 방송. 그리고 운전하면서 나의 영혼을 차분하게 감싸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아침에 전 듣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듣긴 하는데 아침에 듣는 이유는 아침에 출발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에서 이제 듣긴 하는데요. 차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차 운전을 할 때 교통이라든지 여러 그 교통 체증이라는 게 있을 텐데 교통 방송을 듣고 있으면은 찬양도 나오고 또 여러 또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누실 때 차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제갈영준 집사님의 아내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1: 제가 약간 노총각이었습니다. 제 처는 그 신앙심 아주 깊은 그 교회의 자매였고요. 그래서 저 자매와 결혼만 한다면.

0: 내가 예술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또 들었고 결혼해서 한참 방황 후에 정말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물론 뭐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그냥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다녔었고요. 한 8년, 9년 전에 저희 집에 그 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를 넷을 두고 있는데 아들, 딸입니다. 마지막 딸이 나면 딸을 가지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느꼈고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첫사랑이 기억나네요.
1: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첫사랑으로 전파 선교사가 됩니다.
0: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이렇게 전파 선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가진 않아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누비어지는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1: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내가 가지 못해도 전파가 닿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지요. 이 전파를 보내는 전파 선교사로의 헌신. 방송 가족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다립니다.

0: 네, 김선 집사, 우리 또 자랑하는 또 우리 동건 엄마, 아, 또 직분자로서 또 주님의 또 종으로서 또 딸로서 역임을 다하는 모습 보면은 남편으로서 이 뒷바라지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사역을 우리 M교회에서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 같이 사역을 같이 하고 동근 엄마 너무 사랑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서 너무 고맙고 여보 사랑해.
1: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제갈영준 집사님, 내 아이를 향한 축복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0: 우리 제갈동건, 제갈동훈, 제갈진, 우리 막내 제갈현, 저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매주 우리가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좀 드리는 게 소망이고, 물론 뭐 지금 다 예배를 드리지만 처후에 성인이 돼서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꼭 간직하는 신앙인이 꼭 되기를, 우리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새 아들과 한 따님을 향한 제갈영준 집사님의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12장을 상고하겠습니다. 보통 12장은 여호수아를 강해할 때 건너뛰곤 합니다. 저도 실력이 부족함을 잘 알기에 강해를 건너뛰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말씀과 씨름해 보기로 했습니다. 12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1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과 처죽인 왕들 이름이 나옵니다. 뒷부분인 7절부터 24절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땅과 처죽인 왕들 이름이 나옵니다. 스토리가 아닌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형태의 말씀을 민수기 강해에서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인데 그 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왔는지 그 노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도 강해 준비하는 게 여간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쩌면 쉬운 성경 강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목할 때부터 강해 설교를 해왔으니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어떤 본문도 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저는 서당께만 또 못한 것 같습니다.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과정도 실제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습관적으로 행한 원망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바란 광야와 신 광야가 만나는 접경 지역인 바데스 가네아에서 무려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렸다가 모압 평지로 이동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200km입니다. 그들이 에돔과 모압 영토를 우회하여 이동했기에 250km는 됐을 겁니다. 그들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몇 달 동안 모압 평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에 상당한 규모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돔의 통과 거부로 지름길인 왕의 대로가 아닌 우회로를 이용하였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걷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으로 상당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나 싶었는데 이번엔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왕의 대로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헤스본 왕 시몬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뭐 단순히 거절한 정도가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었지만 승리하여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그들의 수도인 헤스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북쪽으로 올라가자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한 번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을 해야 했고 승리하여 비옥한 바산을 수중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후에 찾아오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말입니다. 그때 차지했던 땅들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갓지파와 루우벤지파가 먼저 치고 나와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것도 없는데 단지 짐승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달라고 한 겁니다. 사실 그건 얌체짓입니다. 자기 눈앞의 이득을 위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남이야 기분이 상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두 지파의 얌체짓에 처음엔 모세가 얼굴을 붉히기도 했지만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합의가 되어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에 더해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가 추가받게 된 겁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데 특별한 헌신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모세가 준 겁니다. 특별한 헌신에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게 공정한 겁니다. 특별한 헌신을 알아주고 특별한 보상을 해주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6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가나안 정복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함시켰지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것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이 아닌 그것 자체를 가나안 정복으로 본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사 이전에 모세를 통한 가나안 정복사가 있었다는 성경의 시각입니다. 현재 여호수아의 승리가 과거의 모세의 승리를 계승하고 있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다만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반응하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사가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은 읽기 편하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열심히 싸웠지만 그렇다고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뭐 작전을 잘 짜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한 후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레위 지파를 제외한 열두 지파에게 분배 원칙에 따라 분배한 겁니다. 성경은 승리한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여 승리한 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승리로 가는 순종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 후에도 순종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껏 승리했는데 그 후 불순종하여 버림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이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과 성읍을 차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중앙

부입니다. 9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간단하게 한 절로 기록했지만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지만 규모로 볼 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가나안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는 성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첫 관문인 성입니다. 그런 성을 어렵지 않게 정복했습니다. 시간은 일주일이나 걸렸지만 성 주위를 몇 바퀴 돈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의로 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열을 짜서 날짜에 맞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에 함성을 지를 때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만든 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순종하여 승리한 겁니다. 순종이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에서 15 내지 20km 떨어진 곳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달리 산지에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3,000명 정도 올라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복을 위해 올라갔던 36명이 아이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을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당시 분위기를 이 말씀이 말해줍니다. 여호수아 7장 5, 6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한동안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 사람들에게 패한 원인을 알려주시고 아이 성읍을 정복할 작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승리 후 순종이 중요합니다. 기적적으로 승리한 후 아간의 불순종으로 공동체가 큰 피해를 받습니다. 지불하지 않아도 될 36명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말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문은 가나안 지역에 충격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섯 족속이 급히 회동을 하여 동맹을 맺었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 동맹에서 탈퇴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승산없는 싸움을 포기하고 살기 위해 화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화친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에 사신을 보내어 속임수 작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맞아떨어졌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덜컥 맹세를 하는 바람에 후에 발각되었지만 그래도 생명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소문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동맹을 탈퇴하고 제 발로 찾아가 굴욕적인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기브온이 작은 성이 아닙니다. 왕도와 같은 큰 성입니다. 특히 기브온은 군사적 요충지로 이곳을 장악해야 남부 지역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사실상 항복을 함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가는데 교두보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러자 가나안 남부 지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브온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나안 남부 지역의 중심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부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대신자 기브온 족속을 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저 멀리 길갈에 있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기브온을 치기로 한 겁니다. 참고로 남부연합군의 진영인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12km 정도고 이스라엘 진영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30km가 넘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구조 요청을 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소용이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그날 밤에 3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가 갑자기 그들을 급습하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습격을 당한 남부연합군은 혼비백산했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금방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심으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남부연합군의 왕들과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성 이름과 왕들이 10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성경을 기록한 구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뭐 이런 식입니다. 정복한 왕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대충 묶어서 기억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성 하나, 왕 한 사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한 이들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큰 사건이 아닌 작은 순종들의 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의 순종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일도 작은 순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가나안의 중앙에 이어서 이제 남부연합군도 무너졌다는 소문을 듣고 하솔왕 야빈은 북부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남부연합의 주축이 예루살렘 왕이라면 북부연합의 주축은 하솔왕입니다. 가나안 도시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성이 바로 하솔입니다. 하솔은 예루살렘의 10배 크기였다고 하니 당시 가나안에서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그 하솔왕 야빈이 북부연합군을 조직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11장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병으로만 구성되었는데 반해 그들은 보병과 함께 기병 또 병거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병거는 평지에서 무적을 자랑합니다. 평지에서는 보병이 병거를 도저히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화력 싸움에서 북부연합군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지인 메롬 물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유인했습니다. 매우 승산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산해서 빠뜨렸다는 겁니다. 평지 전투에서 무적인 병거를 믿고 승리를 따놓은 당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뭐 약간의 변수 정도로 여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는 유일한 상수입니다. 메롬 물가에서 치르는 전쟁은 환경을 믿는 북부연합군이 승리할 건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건지를 가리는 싸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상수에 두는 사람입니다. 소학에서는 상수는 변수와 달리
어떤 경우에도 값이 변

변하지 않는 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상수에 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가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기본 전제로 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상수에 두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기본값으로 고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하솔에서 메론 물가까지의 거리가 10km 정도고 이스라엘 진지가 있는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의 거리가 140km가 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메론 물가까지 도착하려면 4-5일은 잡아야 합니다. 그럼 북부 연합군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습격한 겁니다. 11장 6-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받대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기 때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입니다. 140km를 하루에 이동할 수는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북부 연합군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서둘러 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방심했다가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습격을 받고 무너진 겁니다. 평지에서 싸우는 이점도 살리지 못하고 병거라는 필승 카드도 써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국면이 유리하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단순한 도움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북부에 있는 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는 건 무척이나 지치고 힘든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원망하거나 반역하지 않은 게 신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심심하면 원망하고 반역하기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일단 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애굽으로 돌아갈 미련을 버렸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항우가 진나라 주력부대와 거록대전을 벌였습니다. 항우는 장하강을 건넌 뒤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가라앉히고 밥을 지을 솥을 다 깨뜨렸습니다. 병사들에게 승리해서 적의 식량을 빼앗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거나 물에 빠져 죽는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 메시지에 자극을 받은 초나라 병사들은 자기들의 10배나 되는 진나라 대군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신앙의 절실함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절실함이 없는 신앙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 왔던 배를 불태우는 것이고 내가 건너왔던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예수 신앙이 되는

0: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데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한테 자기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느냐 하면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즉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반만 건 사람이 있고 조금만 건 사람도 있고 조금 덜 건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타고 왔던 배를 불태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건너왔던 다리를 완전히 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사람은 예수님한테 올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올인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이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가 311장이 지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하버갈이 독일 유학 중에 디셀도르프 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슈테른베르크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란 작품 아래 적힌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깊은 영감을 받아 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송가 311장 그 가사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통한 요단 동편의 승리를 굳이 가나안 정복사에 포함시킨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그 환경 앞에 두려움과 불신으로 반응합니다. 북부 가나안 연합군은 병거라고 하는 자기들의 전력만 믿고 하나님을 계산해서 빠뜨렸다가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상수로 우리 삶의 기본값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돌아갈 미련을 버렸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타고 왔던 배를 불태우고 건너온 다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께만 올인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07-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H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27일 목요일,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결합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됩니다.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계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 예배가 지금 중단된 분들 계신다면, 예배가 좀 소홀하다, 방학이다, 방황이다, 이런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그 자리, 혹시 핸드폰으로 어플로 듣고 계시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시간, 듣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도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빼고요. 여러분 문자 주실 분 그리고 어플 메시지 주실 분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계시는 은혜 보내주십시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이 곡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다 하시는 분 여러분의 찬양 인생 찬양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국정방송 수신문자로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어플 무료 메시지 여러분께서 앱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권사님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도 여름인 것 같죠?
1: 네,
0: 아직도 더워요.
1: 더워요.
0: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지내고 계시죠?
1: 네, 네.
0: 자, 오늘 또 김진희 집사님도 또 어렵게 애가 지금 셋이어가지고 막내가 12개월, 예, 12개월 좀 넘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지금 방송국에 와가지고 방송국 안에서 지금 어디선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0: 우리 김단, 잘 놀고 있는 김단, 우리 또 봐주시는 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편도 감사하고. 자, 김세희 권사님, 네. 오늘 첫 곡 어떤 곡 가지고 오셨어요?
1: 네, 찬송가 384장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 선곡해 봤습니다.
0: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 예, 저도 참 좋아하는 아주 좋은 찬송가인데 혹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시청하신?
1: 요즘에 좀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얘기를 최근 들어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하다가 우리 앞길을 참 알 수가 없는데 이 가사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0: 네네.
1: 아, 하나님께 위로 받으면 아래 가사처럼 만사 형통하리라. 뭐 일이 다 잘되고 잘 풀리고 그런 의미보다는 그 위로 받은 자로서의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네네.
1: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힘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0: 네네.
1: 위로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0: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같이 함께 잠깐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요.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함 아시는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돈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껏 위로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만사 형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이 참 애창곡이라고 5376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네요. 힘들 때마다 듣고 부르면 힘이 나는 찬양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숲에서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평온하길 기도하며 이렇게 지금 찬양 올려드리고 계시네요. 광양에서 2483번님 경기도 양평에서 9507번님 듣고 계십니다. 권수만 전파 선교사님 새끼라를 즐겨 들으신다고요. 참 방학생들이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5765번님도 오셨네요.
1: 지금 친정아버지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2주 전 뇌졸중 진단 받으셨는데 치료 중 폐암이 발견되었고 지금 어제부터 갑자기 폐렴이 발병되어서 곧 천국으로 가실 듯합니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평안 주시길 기도드리며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 계속 부르게 하시네요.
0: 자, 우리 친정아버지 임종 앞두고 계시는데 같이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러분의 신청곡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반으로 함께 하시는 김진아 집사님이 선곡한 곡은 바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인데 우리 집사님 덕분에 예전에 저도 많이 들었고 불렀던 찬양인데 방송에서도 이 음원을 제가 예전에는 많이 틀었었는데 요즘 좀 오래간만이에요. 너무 그래서 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렇게 흘러가는 가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김진아 집사님의 우리 건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반부에는 또 우리 권사님과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또 건반의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지금 시원한 비가 내리나 봐요. 0850번님, 6753번님 잠깐 신호 대기 중에 문자하셨고요. 살아오면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마음이 평안입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이 잘 좋아요 라고 이렇게 앱으로 629390번님 듣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적이 있대요. 9371번님이 보라 너희는 아까 그 찬양 너무 감동돼서 한참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보라나의 김진아 집사님은 이걸 어떻게 하실까? 상당히 예전 곡이거든요.
1: 네, 옛날 곡인데.
0: 자, 그리고 말씀 앞에서 3773번님 신청하셨는데 우리 김세희 권사님께서 예전에 선곡했던 곡이어서
1: 맨 처음에
0: 불렀던 곡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 곡 저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항상 즐겨 듣고 계신다는 7847번님 부산 세계로교회 김진영 장로님이시네요.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고 서천에서도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4614번이 모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께 우리가 홀로 섭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곡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말씀 앞에서 우리 김세희 권사님께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예. 와, 참 어려운 곡이네요.
1: 예.
0: 저는 갑자기 찬양하다가 뭐 먹은 것도 아닌데 뭐 거, 목에 막 뭐 걸려가지고.
1: 저도.
0: 예. 네.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갑자기 기침을 해가지고. 이 신성한 시간에. 예. 어, 참 이 가사도 너무 귀하고 좋네요.
1: 네.
0: 일어나라.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1: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
0: 그러니까요.
1: 정말.
0: 여러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딱 한 사람 찾잖아요.
1: 네.
0: 그 말씀에 복종하라. 아, 전 이런 가사도 딱 오고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건 자, 운명을 거는 자, 이 가사의 전율이 전해져 온다고.
1: 아멘.
0: 4605번님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에 방송에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설교라고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찬양을 설교처럼 의미를 되새기며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90509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습니다.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부천에서 택배 일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며 잘 듣고 계신다고. PD님이 저랑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서 친근해요 라고. 예. 그러게요. 어떤 세대일

0: 있지. 저도 궁금합니다.
1: 확인은 하지 마세요.
0: 가끔 이렇게 저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상상은 자유롭게. 자, 211 공보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보니까는요 아까 요괴뱃의 노래를 신청한 분이 계세요. 네. 지금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삶을 살고 계시네요. 또 어렵게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이신데
1: 밑에
0: 봤나요?
1: 네.
0: 갑자기 지금 문자가 막 많이 와가지고 헷갈립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튼 제가 아까 봤어요. 아, 1915번님이네요. 지난 가을에 참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좀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괴뱃의 노래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모세의 엄마의 노래죠.
1: 예.
0: 모세를 정말 내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 나일강인가요? 이렇게 갈대상자에다가 보내면서 고백했던 곡을 만든 곡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이 엄마들이 이거 부르면서 많이 울어요.
1: 저 지금 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 김세희 권사님 벌써부터 우실 것 같은데 아들이 있으시죠?
1: 네.
0: 예. 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건반하시면서 많이 우시겠네.

김세희 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눈물로 같이 찬양하면서 아니면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부르진 않았지만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요게벳의 노래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까 신청하신 분 힘내세요. 1915번님, 3643번님, 저도 요게벳의 노래 임신 때 엄청 듣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고 막내 생각하면 눈물나요 막 이렇게. 17개월 딸아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 주의 손에 맡긴다고 기도한다 하시지만 저는 헤어짐에 가슴 찢어지는 엄마의 마음에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곡이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손자를 둔 나이지만 이 찬양 들으면 믿음의 어머니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 온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양한 찬양들이 신청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716번님을 비롯해서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악보가 있는데 어떤 게 편하실지. 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 처음 믿고 가정에서 많이 찬양했던 곡이라고 우리 0716번님께서 앱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이게 참 저희도 가정예배를 가끔 드리면 꼭 이 곡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도 잘 부르더라고요. 이게. 예.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고 예수 사랑하심은 그 곡과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었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죠.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3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가 참 좋아요. 3313번님 오늘 새싹 처음 오셨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계셔주시고 나를 아시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된다고 2534번님 감사합니다. 예. 이러면 제가 힘이 되죠. 예. 김세희 권사님만 부르면은 그 음원 틀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도 같이 부르시라고 저도 이렇게 같이 좀 부르고 있습니다. 2186번님 오셨네요.
1: 자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으로 시집가버린 딸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딸의 인생을 맡깁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더욱 은혜가 더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라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김세희 권사님의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1: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도 공감합니다. 목소리가 따뜻해요. 우리 권사님이.
1: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0: 아멘.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맡겨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고 4614번님도 오셨습니다. 11월 8일에 결혼하는 예비신랑인 1176번님 앞으로 부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극동방송은 나의 힘입니다 하고 3998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어요. 찬송의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삶의 고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요즘, 고난이 축복이라 하지만 그 말씀에 위안을 주시옵소서. 영국에 취업 준비 중인 딸 취업문 활짝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의 신청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했는데 또 제가 놓쳤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제 라디오 앱에 정말 단골 신청곡입니다. 단골 신청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라. 나를 보면 절망이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입니다. 아버지 임종사연 마음 아프게 하네요. 저 또한 훗날 만날 아버지 어머니와의 이별에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땅에서 천국 맛보면서 평안 누리시길 소망한다고 3874번님도 신청하셨고요. 앞서 또 신청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0: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까 보니까는요, 0723번님도 이 곡을 신청하셨었네요. 우리 권사님 목소리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또 사연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다고, 새깨라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PD님의 전도 실력에 늘 감탄하며 우리도 좀 배워서 전도하자라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늘 애쓰시는 거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방송의 힘을, 총연출 그분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따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예, 4338번님 아무튼 감사해요. 사연이 많아서 또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늘 차 안에서 듣다가 방 안에서 들으니까 참 감격이라고 6147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포항인데 지금 천둥 치고 있대요. 그렇구나. 아까 우리 권사님 어떤 거였죠?
1: 더 아래 아까 올려주신 분인데요.
0: 위로 아래로?
1: 네, 아래로.
0: 아래로. 여긴 것 같은데 맞나요?
1: 이거 다른 분이
0: 가까운 지인이 암투병 중에 있다고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주셨고 또 예 이분이신가 봐요.
1: 아까 항암 치료하신다는 분이 또 계셨거든요.
0: 뇌출혈. 이분은 이제 뇌출혈로 누워지시는 엄마.
1: 지금 병상에서 듣고 있다고 하신 분.
0: 병상에서 듣고 계시는 분.
1: 5이 하나셨던가 제가 아까 봤는데.
0: 그렇구나.
1: 네.
0: 금방 우리 엄마가 뇌출혈로 누워 계신다는 분도 그렇고 이분의 신청곡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은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분들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일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권사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악기보다 더 좋은 목소리 은사 받으셨네요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1: 세상에.
0: 새벽 기도에서 시편 말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말씀을 듣고 울컥 눈물을 흘렸다고요. 지금 라디오 앱에 너무 위로가 된다고 0191번인 이렇게 오셨습니다. 늘 애청하는 우리 남편 이 시간 눈물 흘리면서 듣고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오셨어요. 요즘 삶의 여러 무게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데 아이들에게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약한 모습 보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찬양으로 은혜 받고 계시는군요.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완벽한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8503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또 슬픔 기도 제목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완산교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 김진아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는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 있습니다. 과학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왔지만 인간이 찾는 영원한 생명은 오래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0: 길이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떤 생명을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영원한 동거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관계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음 아래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강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을 애써 외면하고 주여 짜듯 믿습니다를 외치며 스스로를 속이거나 몰아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강인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시인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싹트는 줄 고백합니다. 믿음이란 우리 안의 확신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신뢰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소프라노 신영욱의 음성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보에 다모레와 현 그리고 바소 콘티뉴를 위한 협주곡 A메이저 작품 번호 1055번의 3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이 작품엔 특별히 오보에 다모레라는 악기가 사용되는데요. 오보에 다모레는 오보에와 같은 패밀리족의 악기로 오보에보다 조금 음정이 낮고 그래서 더 부드럽고 풍부한 울림을 가지고 있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더 사랑스럽고 따뜻한 소리를 낼 수 있다 해서 사랑의 오보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악기인데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콘첼토 양식인 콘첼토 그라소 형식과 결합해서 오보에 다모레와 현 그리고 챔발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함께 하시겠는데요. 마논 트로포라는 것은 빠르지 않게 라는 뜻으로 3악장은 빠르지만 그렇지만 빠르지 않게 라는 그런 지시어를 가지고 있는 악장입니다. 오늘 이 작품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연주 그가 리더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보에 다모레와 현, 그리고 바소 콘티뉴를 위한 협주곡 A메이저 작품 번호 1055번의 3악장 알레그로 마눈 트로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50번 가운데 2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787년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에게 헌정된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고전주의 시대 현악 4중주의 기틀을 만들었던 하이든은 특별히 이 작품에서도 4개의 악기가 서로 동등한 위치로 대화하듯 노래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이 악장은 아다지오 칸타빌레 느리고 노래하듯이 라는 그런 지시어가 있는 것처럼 서정적인 선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악장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2악장에서는 첼로가 상당히 인상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악기들이 마음껏 대화할 수 있도록 그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묵직한 저음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악장 전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역할을 첼로가 감당하고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 작품 번호 50번 가운데 2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오늘 이 작품을 스위스 취리히를 중심으로 구성된 스위스 출신의 현악 4중주단 아마티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작품 번호 50번의 2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존 루터의 오비 조이풀 인 더 로드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시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등장하는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준비했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수원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예배 드릴 때 집중하시고 말씀 들을 때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저를 주목해 보시고 또 찬양대도 저 뒤에 스크린도 보시지만 가끔 저도 이렇게 옆모습이지만 이렇게 봐주시고 저하고 눈이 자주 마주쳐야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8월 또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곧 9월이 옵니다 여러분 8월달 7월달 무더위에 잘 헤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대단한 부디신입니다 옛날에 목욕탕이 우리들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었죠 요즘은 가정마다 집마다 샤워 시설이 되어 있어서 목욕탕의 비중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욕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중학생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갔더니 스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스님이 목욕하는 자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중학생이 중에게 너 누구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중이다 라고 하자 중학생이 야 인마 나는 중3이다 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중학생들은 중처럼 머리를 다 빡빡 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아들이 뜨거운 욕탕에 풍덩 뛰어들어갔는데 너무나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말고 가족 말고 요즘 뭐 남편 간에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상냥해지면서 아침마다 보약이라고 안에 뭐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시꺼먼 물을 자주 갖다 주면 뭔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고 인생을 잘 산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는 누구인가? 또 하나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중요한 인생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여기에 자신의 신학적 해석이 덧붙여져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가 마태복음 16장 그죠? 마태복음 중간 부분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밀도가 아주 향상돼 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질문한 것이고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서 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친밀하게 말씀해 드리게 되죠.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 합디다. 세례요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선지자. 그래서 그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디다 라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지켜본 눈물의 예언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했던 위대한 예언자가 예레미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있더이다라고 전달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지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끊어졌는데 이제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더라고 예수님께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12명이 세상에서 들은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게 전달해 주는데 이 내용을 다 보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너희의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나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인데 우리들은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믿음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다,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했다라고는 얘기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는 잘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듣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죠?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말고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을 것이고 서로 눈치를 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침묵을 참지 못하고 용기 있게 대답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것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고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세 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죠.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서에 보면 당신이라고 쓰여지기도 하고 또는 영어로는 you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마태는 베드로와도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이렇게 예,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만은 이 베드로의 당신이라는 표현 속에는 주님이라는 신앙의 의미와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마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우리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자를 가리키는데 이 마지막 때 나타날 구원자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 속에 있는 신성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증언했던 것을 전달해 주었던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백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상대적인 고백이었지만은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절대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세상에 친구나 스승이나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철저한 절대적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훌륭하게 쓰임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훌륭해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뭐 탁월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탁월한 세상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능력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것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런데 나의 믿음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앞에서 우리들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세상에서 공격받고 위협받고 유혹받고 있어요. 이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나도 베드로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적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눈을 뜨면서부터 예배당을 다녔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몸에 배였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적부터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성장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 시절에 내가 예수를 많이 알고 듣고는 있었지만은 내가 만난 체험적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이 참 공허했어요. 예배당은 다니고 또 신앙 생활은 변함없이 잘했지만은 영적으로 무척 외로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은 내 것이 아니라 전달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체험, 나의 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싶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많은 시간을 방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사모하고 갈급해하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체험적 고백이고 이러한 고백이 나에게도 필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떠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어떠하실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체험이 부족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체험적 고백으로 아멘하고 믿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죠? 이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 18절, 19절을 우리 다 같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스크린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를 세웁니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성례전이 행하여지고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교회를 짓는데 땅을 기부한 분도 있을 것이고 헌금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죠.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가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교회를 이 목사의 교회라고 하니까 뭐 듣는 목사는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죠. 또 교회는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우리 교회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교회를 좌우지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쫙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반석이라 불렀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원합니까? 사람이 불완전하잖아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다 쓸려가지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세상의 것은 흔들리지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요,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도 음부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아무리 공격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 천국 열쇠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 문을 여는데,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예수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천국 교회를 맡은 예수님의 교회고, 이 예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천국길 가는 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다 보면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다가 후회와 절망으로 인생이 끝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날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에서 매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메어야 될 게 있고 풀어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이 풀어집니까? 세상에서 메어집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교회에서 메고 푸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단히 묶고, 예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은 풀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천국의 연습 장소고 천국의 실습 장소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메고 푸는 때 하늘에서도 메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또 하나가 있죠. 교회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유혹하고 흔들어요. 오늘 이 세상은요, 상대주의 세상이 되어서 예수님도 세례요한이나 비슷하지, 예수님도 엘리야랑 비슷하지,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저 선생이나 스승 정도지 라고 하면서 상대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의 신앙을 자꾸 유혹하고 변질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라 할 수가 있어요. 또 세상은요,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교회 다녀봤자 뭐 대단하냐, 교회 다녀봤자 뭐가 있냐 라고 하면서 자꾸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적인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대로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주는 은혜는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예수님이 주는 은혜, 교회가 주는 사랑을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다 돌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잘 내리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흔들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마태복음 16장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0: 까지는 제자들의 신앙이 초보 신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딱 한 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순환을 예고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해 주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세상의 유혹도 물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소망과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응원해 주실 거예요. 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가, 나에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교회에 대한 소망과 사랑, 이 두 가지 기둥을 꼭 붙잡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예수 믿는 나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교회와 주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4411번 포항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은 상처를 감추라고 말한다. 나우에는 상처를 숨기지 말고 붙들라고 말한다. 그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강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나우에는 정반대의 문을 엽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아파본 사람이라고 말이죠. 치유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치유의 존재를 묻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원합니다. 상처 없는 의사, 흔들리지 않은 목사, 무너지지 않는 부모, 눈물 없는 지도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면 그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원 밖에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셨지요. 그리고 그 상처를 자기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설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현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마라나타가 노래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러분의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권력으로 바꾸지도 마십시오.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날 지도자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동행자는 드물어 갑니다. 사람들은 정답보다 이해를 갈망하지요. 설명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설교보다 함께 울어줄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리컬러의 고난 내용은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문용택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함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연기하는 무대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박수를 받지만 영혼은 죽고 맙니다. 치유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진실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추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요구 가운데 평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요구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우리가 채우지 못하면 괜히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집니다. 또 심지어 어떤 요구는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요구들을 다 채우고 나면은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요구들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요구가 이어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질문은 세상의 요구처럼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추궁하기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은혜의 질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네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요구들이 서로 다른 요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원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네 가지는 각각의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 사랑의 명령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리 무엇인가 부족해서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부족한 쪽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길 때에 아가관과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변명하기를 뭐라고 변명하느냐? 백성이 그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변명을 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생각이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조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당신 말하는 번제와 그 다른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만큼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명령을 아예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랑에서 우러난 순종이 아니라 형식적인 순종이었고 자기 유익을 계산한 자기 중심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분주하게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반면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어떠세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참다가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그러면 분주하게 막 일하면서 주님을 섬긴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앞서고 사랑이 뒤로 밀리면 신앙은 어느새 분주한 의무가 되는 겁니다. 사랑 없이 규정만 지키는 행위는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옳아 보여도 결국 메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이 먼저십니까? 아니면 의무가 먼저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켜야 할 규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모습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배와 섬김이 기도와 전도가 의무가 되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내가 형식적인 의무에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답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첫사랑의 그 불씨를 회복시키시고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된 안식과 행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길 때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로 나타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14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이 본래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대한 소유 가운데서 굳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느냐?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우주의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굳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까지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택함을 입은 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잘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주어진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육체의 언약을 넘어서 마음의 할례로 그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만 가지고 있으면서 속은 완악한 것, 속이 악한 것,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고백하십니까?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표가 나고 티가 나지만 그 속에 완악함이 있고 그 속에 사랑이 없고 그 속에 교만이 가득하면 그것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서 2장에서 이 신명기 본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언제나 겉이 아니라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는 그 마음의 할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가장 힘없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그것은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였습니다. 이 룻은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고 나그네였어요. 세 가지 약자의 조건을 전부 다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룻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흘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넉넉히 거두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로 이 이스라엘 땅에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듣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보아스의 긍휼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할례가 한 이방인 과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길바닥에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종교적인 신분은 있었지만 긍휼의 마음은 그 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도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이 있고 돌봄이 끊긴 한부모 가정이 있고 또 낯선 땅에 와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속에서 외로운 이주민 생활을 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 안에도 말없이 소외되어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고집과 편견을 잘라내고 이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아직 잘라내지 못한 목이 고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이 한 주간 여러분 곁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뭐라고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송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해야 하는 전인격적인 충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적인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는 너의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도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이유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2절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모아갔지요?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 약속이 눈앞에서 성취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은 이스라엘이 전력적으로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0: 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의 큰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몰려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능히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선봉에 서서 나아갑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치면서 자멸했고 이 유다 백성은 마치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어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300명만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나아갔으나 거대한 미디안 진영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도전을 꿈꾸시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게 부끄럽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 그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예요. 누구를 따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을 의지하고 따르면 한숨과 불평만 나옵니다. 그러나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자금과 부족함을 탓하면서 낙심하고 있다면 실망하고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우 70명의 한 부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붙드셔서 상상하지도 못한 큰 열매로 키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한숨 대신 찬송이 끊이지 않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무와 규정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완성되며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들어야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찬송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영일만 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에 5013 포항 영일만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요즘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게 됩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니까 언제까지 더위가 이어질까 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도 봤는데 같은 하늘인데도 오늘의 하늘이 참 달랐습니다. 구름의 모양도 빛깔도 또 바람의 방향도 달랐어요. 우리의 매일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일상,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젠 버겁게 느껴졌던 일들이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젠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은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우린 매일 변하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121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린 참 많은 일을 지나왔지만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 좋겠어요. 감사를 잊지 않으며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이 말씀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매일이 행복하고 즐거울 순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신 때에 합당하신 때에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실 줄 믿어요. 매일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출석체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네, 이렇게 세 글자로 저희가 항상 출석체크를 받습니다. 이 글자들을 줄여서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이렇게 세 글자 올려주시면 돼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출석체크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1372번님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첫 번째로 출석 체크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가 나았네요. 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런 감사의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6809번님 오하완 이렇게 활용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하완. 제가 맞춰야 되는 거죠? 뭘까요, 하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 완료? 맞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니더라도 댓글 남겨주세요. 반갑습니다, 6809번님. 네, 여러분 이렇게 출석 체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한 2분 정도 귀를 쫑긋 조금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가 열립니다.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 말씀 찬양 노래를 따라했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이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코너죠. 이번에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벌룬쇼, 풍선 아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돼요. 지금 바로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전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아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선착순 50명의 어린아이들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도 선물로 드려요.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라디오 공개방송 9월의 가장 값진 도전 말씀을 노래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달고 달디난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여러분들을 그 뜨거운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이블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내가 예수 믿고서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올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출석 체크도 올라오고요. 또 바이블 세 글자도 보이네요. 9월 12일,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9월 12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달고 달리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이 열립니다. 네, 우리 3072번님 오늘도 행복한 복음화서영 시간입니다. 공개방송도 기대됩니다. 바이블 보내셨는데요. 바이블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 문자로 보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블이라고 보내시면 사전 신청 가능한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성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분들께 말씀 캘리그라피도 드리니까요. 성함이 적혀있는 말씀 캘리그라피 하나만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름도 적어주세요.

0: 오늘 하루도 완료라고 보내셨네요.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오하완 뭔가 이제 또 반갑네요. 오하완 하니까 하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3424번님 오감완 보내셨어요. 폭우가 쏟아지더니 퇴근길인 지금은 비가 조금 그쳤어요. 모두 안전한 퇴근길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전한 퇴근길 되시라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바닥이 노면이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요. 안전 조심조심 퇴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8373번님 오늘 회계 완료. 아,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튀어나오게 돼요. 회개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요 하셨는데, 아, 오늘 또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와서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회개하고 달라지길 소망하는 우리 8373번님의 모습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네, 계속해서 출석체크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바이블 공개방송 신청 단어입니다. 바이블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사전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바이블과 출석체크 계속해서 받으면서요. 오늘의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목요일 코너, 너무나도 소중한 코너죠. 전도를 부탁해. 복음화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 시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꿈꿉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처럼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에도 다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길 바라면서 전도를 부탁해!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분들을 모십니다. 생생한 전도 이야기를 듣고요, 전도 방법도 공유해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또 포항극동방송 25주년을 맞아서 지역 교회들과 함께 전도에 더욱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귀한 전도팀 모셨습니다. 오늘 이분들께서 방송사의 입장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아, 전도의 끝판왕 분들 오셨다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정말 전도의 끝판왕 분들이 오셨어요. 전도가 어렵다던 그 코로나 시기에 탄생한 전도팀입니다. 전도의 특전사라고 불리는 우리 정자교회 전도팀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인사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 그리고 김양자 전도사님, 지민경 권사님, 박미애 집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목사님부터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죽장 쪽에 위치한 정자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박상국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김양자 전도사님 소개
2: 네,
0: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정자교회에 섬기고 있는 김향자 전도사입니다.
0: 네,
2: 반갑습니다.
0: 성함이 너무 예쁘세요,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지민경 권사님이시죠?
4: 네, 반갑습니다. 오. 네, 정자교회의 지민경 권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0: 너무나도 발랄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
5: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미애 집사입니다.
0: 네,
5: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예, 우리 전도의 끝판왕 분들 오셨다고 하세요. 맞죠? 이제 본인들 입으로 네.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부끄러우신데, 아, 오늘 뭐 하다가 오셨다고요?
2: 전도하고.
4: 전도하고.
0: 이 저녁 시간에도 전도를 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사실 이 방송 직전에 전도를 하고 오신 분들은 거의 못 뵀는데 아, 역시 정

0: 저게 전도팀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정자교회 이 전도팀 코로나 시기 때 만들어졌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언제부터 이런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우리 교회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지만은
0: 네.
1: 예배도 안 쉬고 그때 제일 먼저 주님이 마스크로 전도하라 했어요.
0: 아, 전도를 하라고.
1: 그래서
0: 네.
1: 2020년대부터 죽도시장도 전도하고
0: 네.
1: 다른 지역에서도 늘 전도했습니다.
0: 죽도시장에서 주로 많이 전도를 하신 거죠?
1: 예, 예.
0: 죽도시장에 많이 가신 분들이라면 우리 전도팀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1: 많이
0: 같아요.
1: 많이 알고 있죠.
0: 네. 예, 예. 주로 어느 공간에서 좀 하실까요? 죽도시장에.
1: 제일 번화가 그 개풍약국 앞에서.
0: 어, 네. 약국 앞에서.
1: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0: 네.
1: 전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1: 제일 복잡한.
0: 제일 복잡한.
1: 예, 예.
0: 아, 거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니까.
1: 예, 가장 많이 다니니까. 홍보 효과가 가장 크니까.
0: 아, 홍보 효과를 위해. 예. 네. 우리 지금 다들 좀 얼마나 나가셨죠? 전도를? 전도사님 몇 년
2: 네,
0: 정도?
2: 6년.
0: 6년?
2: 네.
0: 야, 6년 동안 꾸준히 죽도시장에서 전도를 네. 하셨군요. 이렇게 방송 직전에도 전도를 하고 오신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네. 비가 왔잖아요, 오늘?
2: 네.
0: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2: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0: 네. 눈이
2: 태풍이
0: 와도?
2: 쳐도
0: 야,
2: 눈이 와도 전도합니다.
0: 네. 네, 바닷바람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권사님께서도 좀
3: 네.
0: 오래 되셨을까요?
3: 저는 한 2년 정도 좀
0: 네.
3: 됐어요.
0: 네.
3: 이게 우리 박 목사님을 박성욱 목사님을 만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0: 아, 그러시군요.
3: 예, 만나면서 이제 그 전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연찮게 그
0: 네.
3: 자리에 가게 됐어요.
0: 네.
3: 그 자리에 나갔는데 왠지 이렇게 내 마음에 너무너무 뜨겁고 막 기쁨이 너무 갑자기
0: 네,
3: 기쁨이
0: 그...
3: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아, 너무 좋아하시구나.
0: 아...
3: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3: 평소는 그런 기분은 아니었는데
0: 네.
3: 그 자리에 딱 서니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0: 해야겠다.
3: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 서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어요.
0: 아, 진짜 성령님께서 또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3: 네.
0: 그렇게 함께 하셨군요. 야, 그렇게 2년을 지금껏
3: 네.
0: 죽도시장에서 노방 전도를 하신 우리 권사님이시고요. 또 집사님께서는 얼마나 하셨을까요? 우리 노방 전도.
4: 시작한 거는 한 5년, 6년 정도 됐는데
0: 네.
4: 네, 중간에 저 조금 일을 한다는 이유로 좀 쉬었다가
0: 네.
4: 목사님이 어느 날 요일을 정해서
0: 네.
4: 네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아.
4: 그래서 제가 정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라면
0: 네.
4: 목사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런 생각으로
0: 네.
4: 한 번, 두 번 나가다 보니 지금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죽장 죽도시장에서 하는
0: 네.
4: 네, 전도팀에 지금 합류하고 있습니다.
0: 월요일과 목요일 그럼 보통 어느 시간대에 전도?
1: 2시요.
0: 2시, 네. 오후 2시요?
1: 2시. 네.
0: 그럼 원래 월요일, 목요일이라고 날짜를 정하신 거면 원래는 매일 나가시는 건가요? 전도를? 월요일, 목요일로 정하신 걸까요?
1: 월목도 전도하고
0: 네.
1: 또 나머지 시간에도 또 전도하고
0: 아, 예. 약간 시간이 되시는 대로 또 나가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또 딴 날은 장날 네. 전도로 나가고 있어요.
0: 아, 장날.
1: 장날.
0: 네.
1: 예.
0: 일부러 또 장날에 예,
1: 시간을 내서 나가고.
0: 야, 예.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뵈면 저도 모르게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게 아, 이렇게 외칠 수 있다니 정말 마음에 감동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노방 전도를 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목사님.
1: 그 코로나 걸리면서
0: 네.
1: 주님이 제일 먼저 마스크를 포장해서 그때 마스크 굉장히 비쌌잖아요.
0: 아,
1: 그런데
0: 네.
1: 2020년도인데 그러면서 마스크 전도를 하고
0: 네.
1: 피켓 전도를 하면서
0: 네.
1: 전도는 노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 그
1: 불을 받으면은
0: 네.
1: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 노방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이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못 이게 못 참는

0: 못
1: 거죠. 전
0: 견디는
1: 못 견디는
0: 거지. 예.
1: 거죠. 야.
0: 정말로.
1: 네. 우리 3923번님께서 퇴근하며 좋은 방송, 좋은 친구와 함께하니 행복 그 자체입니다. 박상궁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0: 감사합니다.
1: 네, 보내셨고요. 또 9507번님께서 반갑습니다. 다섯 글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노방전도 전도회 끝판왕 정자교회 전도팀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도팀, 제가 계속 전도의 끝판왕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별명이 있을까요? 네.
2: 특전사.
1: 특전사.
2: 예.
1: 특전사라고 전도사님께서 혹시 이름을
2: 아니,
1: 부여하셨을까요?
2: 목사님.
1: 목사님께서.
2: 특전사.
1: 아, 특전사. 네.
2: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1: 네.
2: 특전사가 되어서 정말로 전도하는데
1: 네.
2: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1: 네.
2: 내 정인이 되라고
1: 네.
2: 마지막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2: 그냥 금요일 날 기도하고 그냥 토요일 또 지역에 전도하고
1: 네.
2: 월 목요일은 죽도시장에 하고 또 5일 장날을
1: 네.
2: 또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전적으로 또 5일장을 다니시며 전도하고 우리는
1: 네.
2: 전도에 목숨을 걸고 목사님과 함께
1: 아멘.
2: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멘. 그래서 전도의 특전사, 군인 정신으로 나가시는 거죠.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그럼 한분더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우리 김명자 사모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네, 사모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가신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모님께서도 전도를 얼마나 또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이 전도 특전사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4: 목사님과 늘 함께였죠.
1: 네, 사실 전도는 평소 일상에도 하고 계셨는데
4: 네.
1: 노방 전도를 이렇게 나가신 거는 좀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나가신 거죠, 사모님.
4: 그렇죠.
1: 네.
4: 처음에 목사님과 저랑 먼저 그렇게 나갔죠.
1: 우리 굉장히 많은 이제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에피소드가 많죠. 현장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네. 어떤 분부터 이제 현장의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다, 네. 끝판왕 분들이시라. 우리 사모님께서.
4: 우리 여기 우리 교회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 전도 현장에서 하는 걸 보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정말 기도로 열심히 도와주는 분도 기도로 도우시는 분도 많고
1: 네.
4: 물질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중에 기도로 열심히 도와주시던 분이 한 번은 그 손자가
1: 네.
4: 그 전도 팀에 같이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그 손주도 오기 전에 한 시간을 손자랑 둘이 기도를 하고 7살인데
1: 7살.
4: 예, 그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애가
1: 네.
4: 얼마나 뜨거우면
1: 네.
4: 이 목에는 저희들이 그 하고 있는 이거 전도 피켓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목에 걸고
1: 네.
4: 얘가 이걸 한 시간을 들고
1: 네.
4: 계속 예수 믿으세요를 7살이 한 시간을 하는 거예요.
1: 야, 이 전도에 불 받아서
4: 예, 그
1: 외치시는군요. 네.
4: 할머니 하는 걸 그런 걸 보고 그렇게 하고 걔는 또 다시 할머니하고 가서 또
1: 네.
4: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다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그 손주가 그 권사님 손자가
1: 네.
4: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설실지 걔는 기대되는
1: 그러니까요.
4: 어린이고
1: 어린이 때부터 그렇게 또 뜨겁게 예수님 만나면 다르더라고요.
4: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 권사님 따님이
1: 네.
4: 아기를 놓고 이렇게 몸조리를 하는 동안
1: 네.
4: 세상에 100일 된그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지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찡한 게
1: 네.
4: 그 100일 된 아기를 데리고 그 추울 때 있잖아요.
1: 네.
4: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같이. 전도 현장에. 그런 일도 있고
1: 네.
4: 뭐 커피 사주는 분 이런 분 너무 많지만
1: 네.
4: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 이렇게 전도하는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감

0: 감사하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손주가 가서 손자들이 보면 여기를 지나가면 할머니 저기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1: 아예
0: 말을
1: 그렇게 인식이
0: 해주고
1: 돼 있군요.
0: 애들이 막 그런 손자들이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 하고 그런 많은 열매들이 그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있는 중에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여기 있는 모든 대원들이 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건방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그런 분들이 또 몸이 아픈 이런 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회복이
1: 치유도
0: 되고,
1: 되고,
0: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역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1: 아멘.
0: 전도 현장에서부터 막 이런 치유와 회복이 너무 많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는 이유, 우리 정자교회 전도팀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2: 저기 죽도시장에서 첫 번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그런 마음도
2: 대신
1: 받아요.
2: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수고하신다고 이런 분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죽도시장에서 월요일 날, 목요일 날 2시에 정확한 시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지 않는 장사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냥 다 같이 우리 정자교회 복음을 전하면 좋아하셔요. 그래 하고 이제 건빵을 이래 주면 오늘 또 천사들이 와가 우리를 건빵을 주네 하면서 뻥튀기를 주네 하면서
1: 아, 전도 천사들.
2: 죽도시장에서 그 전에는 이단들이 와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우리 정자교회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이단들은 다 떠나가고 오로지 정자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팀들이 또 타 교회에서 열정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우리를 돕는 그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포항의 죽도시장이
1: 전도에
2: 정자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 그러시군요.
2: 그리고 인지 그 멀리서 여기 전도를 하러 오느냐고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1: 얼마나 걸릴까요? 죽도시장까지.
2: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죽도시장에서 40분.
1: 40분.
2: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저 지금 외국에도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로 가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이건 한 시간이나밖에 안 걸리는데 그렇게 멀어요 하면서 이러면 야, 그러면 정자교회 다 오란 말이에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라고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이제는 당연시 이제 목요일 날, 월요일 날 정자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1: 그 인정을 받는 게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노방전도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또 전도하기 힘든 이 시기에 귀한 사역하십니다. 2667번님 보내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사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막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신다는 건 정말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진심으로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 막한분한분 이름을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보내주고 계시는데 혹시 죽도시장에서 우리 정자교회 전도팀 만나셨던 분들 지금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 아, 저 그때 뵀어요. 이렇게 수줍게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은혜 나눠볼게요.

0: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도를 부탁해 코너로 정자교회 전도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도에 관한 은혜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하실 때 가장 많은 에피소드와 현장의 이야기 가지고 계신 분 목사님이시죠? 네, 어떤 또 이야기가 있었는지
1: 한
0: 궁금한데.
1: 2023년 한 3년 전인데
0: 네.
1: 그때 이제 개폭야구 앞에 스님이 이제 그 나왔어요.
0: 네.
1: 스님이 염불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주도 많이 하더라고.
0: 네.
1: 그런데 이제 스님이 나와 있고 목사님이 예수 천국 들고 이제 같이 서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는
0: 네.
1: 목탁을 치고 우리는
0: 전도를
1: 예수
0: 하고.
1: 믿어 선포하니까.
0: 이게 약간 대결 같은 구도가 되네요. 네.
1: 그런데 이제 스님하고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인사하고.
0: 네.
1: 그래서 그때 스님이 자기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다녔는 사람, 이 스님.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계속 그래 하다 보니까 한 3, 4개월 뒤에는 자기가 이제 거기를 떠나더라고. 스님이
0: 이제 네.
1: 떠난다면서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스님한테도 전도를 했어요.
0: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0: 네.
1: 뭐 친하게 지내고 웃고 뭐 전화번호도 알고
0: 아, 그러세요?
1: 그래서
0: 네.
1: 한번 그런 떠났는 스님 사건도 있어요.
0: 네. 아, 또
1: 죽도시장에서.
0: 정자교회가 죽도시장에서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네요. 네.
1: 승리했습니다.
0: 승리했습니다. 네. 그분도 나중에는 또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셨다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네요.
2: 절이 망했잖아요.
0: 절이 망했어요.
2: 그 한국에
0: 아.
2: 그분이 하고 있는 절이 망했어요.
0: 예수님 믿으셔야겠네요. 네. 아, 이렇게 또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열정을 다하면서 정자교회 전도팀이 지금 얼마나 부흥이 됐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한 그 은혜가 넘쳤다고 들었습니다.
1: 부흥은
0: 네.
1: 지금 전도는 133명이 됐어요. 등록.
0: 네, 전도를
1: 지금
0: 노방 전도를 통해서요.
1: 전도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0: 네.
1: 그래서 출석 부흥은 지금 한 4, 50명 하고 있습니다.
0: 야,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1: 저 처음에 그 담임으로 갔을 때는
0: 네.
1: 할머니 5분 있었거든요. 그 부에.
0: 그런데 지금 다들 그 전도에

0: 같이 반응하시고 나오시는 거죠.
1: 예, 출석.
0: 야, 네. 큰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네, 어떤
2: 네.
0: 은혜가 있었는지 나눠 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2: 네.
0: 네.
2: 우리 정자교회는 이렇게 축도에서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도에서 전도를 하면 그곳에 이제 축도시장에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0: 네.
2: 그분들이 주일을 되며 한 차씩 교회로 오세요.
0: 차를
2: 우리가
0: 타고
1: 축도
2: 그러니까
1: 시장에서. 네.
2: 축도시장에서
0: 축도 시장에서 그냥 40분 걸리는 그
2: 예,
0: 정자교회를.
2: 타고 오셔가지고
0: 네.
2: 예배를 오후 예배까지 다 들으시고
0: 네.
2: 가시거든요.
0: 네.
2: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알았잖아요. 목사님을
0: 네.
2: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그 시골 교회에 갔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나는 전도한 것밖에 없다 이러시는데
0: 네.
2: 그 교회의 모든 그 문제들이 다그 화장실도 다 지어주시고 뭐그 시골에 그 교회가
0: 필요한
2: 좀
0: 것들을,
2: 안 좋잖아요. 낙후되고 했는 그런 교회들이 다 교회가 정말 예쁘게 지어주시고
0: 야.
2: 세면에 그 벽에 있는 것도
0: 네.
2: 예쁘게 색칠이 다 해주시고
0: 아, 네.
2: 곳곳마다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너무 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
0: 네.
2: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전도를 하면
0: 아멘.
2: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주시구나 하시면서
0: 네.
2: 이제 우리 그 정자교회는 이제 침술 봉사를 또 해요.
0: 네.
2: 또 우리 이제 오유재 집사님이라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진맥도 해드리고
0: 네.
2: 하시면서 그걸 또 어르신들이 또 그걸 또
0: 좋아하실 것
2: 통해서 또
0: 같아요.
2: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0: 네.
2: 온또 전도도 되고
0: 네.
2: 또또 다른 주일은 또 이발도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0: 네.
2: 이런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0: 아.
2: 매주마다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정말 기쁘고 너무 좋은 교회
0: 아.
2: 오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0: 네,
2: 예, 사람들이
0: 정자교회를.
2: 너무 좋아하고
0: 네.
2: 개인적으로는 또 이게 좀 멀잖아요.
0: 네.
2: 여기에서 들어가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는 화요일 날도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고 수요 예배 뭐 금요 주일 이런
0: 네.
2: 식으로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0: 네.
2: 하나님한테 제가 차가 너무 좀 그렇다 가면서 좋은 거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마음이
0: 아,
2: 있었는데
0: 네.
2: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좋은 차로
0: 오,
2: 예,
0: 할렐루야.
2: 바꿔주셨는 그런
0: 네.
2: 은혜가 있었습니다.
0: 야, 근데 또 전도를 하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난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런, 네, 느낌을 많이 받으신 거죠.
1: 너무 많지요, 정말.
0: 네. 네,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고 또 정자교회가, 꿈과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는 걸 보고 또 채워주시는 걸 보고 또 정자교회 전도팀에 타교회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3: 네네.
0: 하셨잖아요.
3: 금요일 되면
0: 네.
3: 타교에서 금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의
0: 아,
3: 교인들이 이제 지금 참 어렵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도원이 있어서 기도원을 찾아가고 이러는데
0: 네.
3: 이제 그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0: 네.
3: 이제 정말로 기도에 갈급한 우리 성도님들이
0: 네.
3: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정자 교회에 금요일 예배가 뜨겁다더라. 우리 거기 기도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와서
0: 네.
3: 한 10교회 정도의 교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하니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와, 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
3: 네네.
0: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는 진짜 꼭 필수로 챙겨야 하는 건데
3: 네네네.
0: 야,
3: 그래서
0: 성령
3: 힘으로도
0: 충만한 장일 것
3: 가고,
0: 같네요. 네.
3: 예.
0: 네.
3: 그래서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죽도 시장에서 나도 내 교회가 성

0: 섬기고 있지만은 네. 그 교회에서도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네. 전도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라고 목사님에게 네. 같이 나와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0: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네. 너무 기뻐하지 싶어요.
1: 맞아요. 저희가 다 같은 하나님 한 분만 네, 바라보면서 네. 가는 거잖아요. 전도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 또 아, 나 노방전도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지금도 듣고 계실 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0: 그, 네. 그러면 네. 땀이 막 올 여름에는 많이 더웠잖아요. 네. 땀이 막 진짜 이렇게 막 흐르고 막 이런데도 네. 그 시원함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1: 아, 전도하면서 시원하니까.
0: 어, 시원함이 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정인된 삶을 살으라 했는데 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전도팀들이 다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네. 좋아서 기뻐서 네. 다 명령이 아니고 네. 자기가 오고 싶어서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참석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아,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입가에 활짝 웃음이 멈추질 않으세요. 너무 행복하신데.
0: 아, 정말 행복해요.
1: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0: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네. 그 꿈이 네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거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네. 주일날 오면 우리 사모님이 네. 음식 솜씨가 끝내줘요.
1: 아, 또
0: 돕는 사람이 없는데도 아. 그 주일날 밥 먹고 싶어서 온대요. 그래서 네. 1년 되고 2년 되고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서 네. 그간에 어르신들은 건방에 정자교회 그 전도지 붙인다고 아. 한 15명 정도가 같이. 붙이고 예 같이 네. 이렇게 붙이고 네네. 또 인지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 전도 포장해 놓은 거 다 네. 보면서 세워가 이제 30봉지 이래가 전도하러 갈 것을 그걸 또 옆에서 돕고 이래가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드리고 이래서 아 우리 정자교회는 작지만은 하나님이 네. 큰 일을 하신다고 아멘. 우리 목사님 내일 전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1: 너무 좋은 것
0: 기쁨으로
1: 같아요.
0: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네. 전할 겁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 내가 노방전도에 더 열정을 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자교회 전도팀과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네, 이렇게 또 꿈과 비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또 코너에서 항상 여쭙습니다. 전도란 나에게 땡땡이다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박미혜 집사님 오늘 말씀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시면 됩니다. 네, 전도란 나에게
2: 사랑이다.
1: 사랑 왜일까요?
2: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셨으니 네. 이제 사랑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전도를 하는 그 전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아멘입니다.
0: 아멘.
1: 네. 우리 다음으로 지민경 권사님.
3: 아, 네.
1: 네.
3: 저는 전도란 나에게 수박이다.
1: 수박이요? 오, 정말 새로워요. 지금까지 수박은 없었어요.
3: 아, 좋대요?
1: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수박 왜일까요?
3: 예, 네, 수박은 겉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그 안에 달콤하고 그 맛있는 것을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1: 그렇죠. 투박해 보이기만 하고.
3: 예, 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생각해보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 저래가 전도가 될까? 뭐 시간 낭비 아닐까? 옆에서 이제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옆에서 네. 아 예수 믿는 사람 망신이다 할 것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덜이 계세요.
1: 네.
3: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 딱 써보면 압니다.
1: 그 성령님이 네. 주시는 감동대로 하시는 네. 거잖아요.
3: 그 자리에 딱 써보면 그 수박의 그 맛 그대로 아, 느낍니다. 그
1: 달콤한
3: 교사님. 예, 달콤한 아, 그거는 네. 우리가 느낀 자만이 알 수 있잖아요.
1: 예, 그래서
3: 그걸
1: 수박.
3: 느껴, 예, 네. 느껴보면 그 자리에 꼭 살 수 있습니다.
1: 아멘. 아, 전도는 아멘. 나에게 수박이다.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우리 김양자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전도는 생명이다.
1: 생명. 아멘. 생명입니다.
0: 전할

0: 때에 그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생명을 얻고
1: 네.
0: 전하는 나도 전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1: 네.
0: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1: 아멘.
0: 생명이다.
1: 아멘입니다. 전도할 때
0: 아멘.
1: 나도 그 생명을 얻는다.
0: 네, 아멘.
1: 네, 김영자 전도사님 감사하고요. 네, 다음으로 우리 김영자 사모님, 전도란 나에게
2: 선풍기다.
1: 선풍기. 아,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나오네요. 전도란 나에게 선풍기. 네, 어떤 이유일까요?
2: 엄청 땀을 많이 더울 때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진짜 이 아래 위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는데
1: 네.
2: 마음은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추울 때도 너무너무 추운데
1: 네.
2: 전도가 끝나면 너무 시원하고
1: 아멘.
2: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면
1: 네.
2: 선풍기 바람으로 그들에게 확
1: 아, 예수님의 향기를
2: 아멘.
1: 확.
0: 아멘.
1: 아멘. 아, 제가 느낀 건데, 이제 노방전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선풍기, 그 시원함을 느끼시고, 수박, 달콤함을 느끼시고.
2: 제가 딱
1: 네.
2: 틀면
1: 네.
2: 확 퍼지는.
1: 아멘. 네, 전하는. 아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궁금합니다. 전도란
3: 깜짝
1: 나에게.
3: 놀랍니다.
1: 네, 깜짝 놀랐네요.
3: 전도란 나에게 고물 장수다.
1: 고물 장소?
3: 고물 장수.
1: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3: 지금도 촌에서는
1: 네.
3: 보물 팝니다라고 이제 차가 들어가거든요.
1: 네.
3: 그런데 그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실어냈는데 무슨 고물이 있나. 지금까지
1: 네.
3: 수십 년 동안 실어냈는데 그런데
1: 아.
3: 그 차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한차 싣고 나와
1: 맞아요.
3: 보물을.
1: 엄청.
3: 그래 지금도 전도가 되겠나 되겠나 하지만은 나가면은 전도는 된다.
0: 아멘.
1: 된다.
3: 된다.
0: 아멘.
3: 아멘.
1: 야,
3: 고물
1: 이거
3: 장수다.
1: 들어봐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니까
3: 이해 돼요.
1: 더 네, 이해가 됩니다. 고물 장소다.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온다 분명. 이렇게 비유를 또 이렇게
3: 된다.
1: 아멘입니다. 찰떡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자교회 전도란 나에게 땡땡이다 이렇게 한 단어씩 말씀을 해주셨는데 귀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많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돼서요. 목사님, 노방전도를 망설이시는 분들께 권면의 메시지를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 저는 전도를 하면서
1: 네.
3: 제자들을 파송하며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보여주거든요.
1: 네,
3: 우리
1: 아멘.
3: 주님은 그 권능을 저는 가게 망하고 빚쟁이 때문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1: 네.
3: 그래서 내 일을 해달라고 그 주님의 부탁 때문에 목사가 되고
1: 네.
3: 그 대신에 너에게 권능을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을 저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1: 아멘.
3: 그래서 지금도 전도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자를 통해서 오는 많은 그 환자들이
1: 네.
3: 30년 그 정신병이 약을 다 끊고 수면제도 끊고
1: 네네.
3: 우울증, 공황장애,
1: 네.
3: 분노 조절 장애는 해병대 가서 제대도 하고
1: 아.
3: 정말 틱 장애,
1: 오.
3: 클라인펠트 증후군 이 하나님은 장애도 고치시고
1: 아멘.
3: 눈이 떠지고
1: 네. 아멘.
3: 귀가 열리고
1: 아멘.
3: 정말 전도 현장에서 간암이 치유되고 췌장암 환자가 낫고 애를 놓지 못하는 사모님 두 사람이 아기를 놓고 이 역사가
1: 네.
3: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1: 아멘.
3: 그래서
0: 아멘.
3: 이거는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1: 네.
3: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과 지금도 동일한 줄
0: 아멘.
1: 예.
0: 아멘.
1: 아멘.
3: 내가 열정을 갖고 바로 선다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0: 아멘.
3: 사도 바울 같이 베드로 같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1: 네.
3: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났지만은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 아멘.
3: 그래서
0: 아멘.
3: 전도는 마음 먹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1: 네.
3: 훈련이 되어야 돼요.
1: 아멘.
3: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전도 문을 열어놨습니다.
1: 네.
3: 누구든지 와서 같이 전도하자. 하고 싶다면은 정자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또 저도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1: 아멘. 네,
3: 그래서
1: 아멘.
3: 망설이고 있다면은 반드시 오면.

0: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2: 아멘.
0: 할렐루야.
2: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이렇게 또 권면의 메시지를 멋지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아멘. 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혹시 마음만 먹고 계셨던 분 계시면 실천으로 옮기시는 분도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자교회 전도팀 모시고 이렇게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네, 우리 박상국 목사님, 그리고 김향자 전도사님, 지민경 권사님, 박미애 집사님, 그리고 김명자 사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자교회 전도팀을 위해 많이 응원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품이 있고 우아하게
2: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네, 오늘 정자교회 전도팀과 이렇게 은혜 나눠봤는데요. 포항 땅에, 또 포항 땅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전도를 부탁해는 여기서 맺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다 잃는 것입니다. 죽으면 꿈도 꿀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죽을 때 잃을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라도 죽으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순간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며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 같고 힘겨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동안 주를 향한 소망

으로 살아간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를 찾아보며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온유는 한자를 찾아보니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더군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솜털과 같은 마음이랄까요? 포용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심지가 굳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 좋다는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진정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과 강한 신념이 다 갖춰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진정으로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 현재의 고난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관심과 소외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고 서로 보듬어 주게 하옵소서.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만남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특별한 일이 생길 때나 특별한 기간에만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불평과 불만이 생기려는 순간에도 더욱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며 주님만 의지해야겠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달라지기를 바라기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구해야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자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시편 57편 5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을 이겨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마음. 이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지 하다가 마음이 여기 있다, 요 가슴에 있다, 이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마음이 쏙 터져 이러면서 여기를 자꾸 때린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좀 큰 사람을 가지고 간이 크다, 강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분도 있고 간도 떼내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심장을 이식하거나 간을 떼도 마음은 요지용락 그대로인 거요. 어?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나 하면 머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알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 마음, 그러니까 생각, 이 사고 체계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도 조절이 가능하다. 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이 사고 체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말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니,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아직도 같이 산 남편의 마음을 모르겠대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더 합니다. 아우, 목사님, 여자들 복잡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여자의 마음들은 더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마음이 넓다, 작다, 크다, 좁다, 쫌뱅이 같다, 마음이 짠하다, 뭐, 마음이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될 정도로 이 마음을 서술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생각지 않는 장소에서 한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인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와서 하는 말이, 아우, 목사님,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죄송해요. 뭐, 저한테 그거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그럼 내가 도대체 뭐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나가야 되는 마음도 있는데 못 나가는 마음 뭐예요? 나가야 되는 마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다는 것은 이내 마음이 젖는 거예요. 진짜 그 좋은 마음에서 내 마음이 접으니까 나가야 되는 줄 본인이 알면서 이걸 실천하지 못하니까 이 마음한테 접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생의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가만히 보면 늘 이게 어둡고 힘든 마음한테 내가 지는 거요. 내가 판판이 지는 거요.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방치를 해요. 그러면서 적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자꾸 핑계를 댑니다.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57편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억울하고 어렵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고 마음을 이기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7편 위에 이 시편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말합니다. 믹담은 교훈시, 황금시, 금은시 이렇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한번 이렇게 부르고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계속 인도자를 따라 1부 때는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앞에서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인도자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옹헤야, 옹헤야. 이거 계속되죠. 어쩔 시고 옹헤야 잘또 잔다 옹헤야 헤야 헤야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을 통하여 진짜 이 노래를 가슴에 새긴 노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지금 쉬운 노래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 피해서 어떤 굴이냐?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동굴이 나옵니다. 아둘람 동굴이 아니면 엔게디 동굴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다윗이 왜 사울 왕을 피했느냐? 이유 없이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의 왕자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유 없이 다윗을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피해서 피해서 아둘람 동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암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하고 시작되는 이 시가 1절 마지막에 보면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동굴 속에 숨어서 이 재앙이 언제 좀 지나가겠노? 언제 이게 그치겠노? 도망을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굴에 숨어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나를 잡으려고 거물을 지금 치고 병사들이 거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 생각하니까 대항도 못하겠고 도망도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너무너무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리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6절에 오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도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마음이 막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들고 온갖 마음이 지금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이렇게 확 올라올 때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다윗은 굴에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다가 생각하다가 7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세 번역은 하나님이여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어떻게요? 억울하지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 상황이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여 내가 노래하리다 찬송하리다 이걸 마음으로 확정을 탁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옛날 살기가 더 힘들었죠. 어려웠죠. 굽이굽이 많은 일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 우리도 부릅니다만은 보십시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여러분 이 찬송을 보면 태산을 지금 넘어요. 큰 산, 험난한 산, 인생의 험난한 태산을 넘어요. 그리고 험곡에 가도 험한 계곡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힘들지만 나 빛 가운데로 걸어갈래. 나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갈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약속한 말씀이 변치 않는다. 이 말씀을 붙들고 험한 태산을 넘고 험한 계곡을 건너가겠다고 내 마음을 딱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여기서 인생의 분기점이 나타나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억울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이 힘들어요. 여기서 팍 에잇 하고 자부러지는 사람, 에잇 이놈의 하면서 자부러지는 사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 믿음도 약해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렸는데 왜 이러노? 왜 인생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나? 그러나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기죽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마음을 일으켜서 주께로 가서 주님 앞에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려운 일 당하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마시고 그냥 퍼질러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 나와 함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고 그 예수의 지팡이를 탁 잡고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7절 힘들지만 하나님이여 7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너 왜 이렇게 굴에 숨어있니? 네 마음까지도 이렇게 움츠리고 있니?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움츠리고 있니? 내 영혼아 내 마음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 아끼지만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 이거 움츠리고 있는 기죽어 있는 이것을 깨라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이기리라 라고 하고 탁 일어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 가는 대로 상황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가끔 울릉도에 근무하는 의사분이나 저 시골 오지에서 보건소의 공중보건이 이런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근무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 자기가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시골에서 아파가 오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라 하면은 뭐든지 다 놔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서 상담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잘 모르고 막 그래서 막 적당하면 소화제 주고 아까진기 발라주고 뭐 이렇게 끝내고 큰 병원에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힘든데 여러분 요 사이는 병원에 가면 얼마나 의술이 발달돼서 세분화가 되어 있든지 우리가 어디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과만 해도 호흡기 내과, 순환기 내과, 혈액 종양 외과, 내분비 내과, 알레르기 내과, 신장 내과, 감염 내과, 루마티스 내과, 고말래요. 이게 외과만 해도 정형 외과, 성형 외과, 신경 외과, 흉부 무슨 외과. 이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어떤 그 부분만 이렇게 보지만 이 몸이 전체잖아요. 그래서 나누고 나누다 보니까 요 사이는 너무 나누어졌다. 그래서 이제 통합의학, 홀리 메디슨 해가지고 이걸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진단하면서 병을 알아가야 한다 하는 이런 또 이제 이렇게 의학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우리 사람을 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3분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통합증은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2분설, 2분법으로 되어 있다. 죽으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몸은 이 몸은 땅으로 가서 썩게 땅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을 어떻게 3분설, 2분설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 살아 생전에는 우리 사람은 이게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 육신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우리 육신을 잘 컨트롤하면 마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 우리 육신을 잘 다스리면 또 마음도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의 저자는 지금 억울해요. 힘들어요. 마음이 깝깝해요. 그러할 때에 가만히 있지 않고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은 내 영혼아 내 마음아 왜 그렇게 있노? 일어나라 이랬습니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너 노래 잘했잖아. 너 연주 잘했잖아.

그 노래 계속해. 네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있나? 그렇게 말하면서 8절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여러분, 몸이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위축된 상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새벽에 첫 입술로 첫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드리고 조종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 가는 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하고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만큼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나가 생각나요. 남편 이름이 엘가나잖아요. 참 엘가나 남편이 참 한나에게 잘해줍니다.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아이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엘가나나 한나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한나 묵인하에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름이 분인나. 열받기 절만합니다. 분인나. 분내기 절만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아들, 아들, 아들 막 쑥쑥쑥쑥 녹는 거예요. 와, 같은 집에서 사는데 남편 엘가나를 봐도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들 보고 매일 웃는다. 분인 나를 보니까 더 열받아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막 한데 자기는 혼자 이렇게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이 단어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 터질 때 한나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성전에 쫓아가서 머리를 흔들면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막 컨트롤합니다. 컨트롤하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머리에 삭도, 칼이나 가위를 대지 않고 거룩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성전에서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다가 태어난 아들이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포도주를 먹고 자빠져 잤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가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며 작정하며 눈물로 자신의 삶을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억울할 때가 있었어요. 굴 속에 숨어서 막 요동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9절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지금 찬송할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이제는 내가 만민 중에, 사람 중에서 감사하고 살고 무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감사도 의지입니다. 마음 아닙니다. 구원도 의지고 천국도 의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변합니다. 늘 천국 갔다가 말다, 갔다가 말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이요, 의지입니다. 다윗은 그래, 나 감사하며 살래, 어렵지만 찬송하며 살래, 딱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내 마음한테 판판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약한 마음한테 지고, 부정한 남한테 지고, 자책하는 마음, 열등감, 두려움, 조바심, 이런 게 치면. 저는 시골에서, 여러분,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처서입니다. 처서가 뭔가 하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처서가 지나가면 이제 벌초 뭐 이런 것, 이렇게 풀을 뽑기 시작합니다. 처서 전에는 왜 안 뽑는가 하면은 그때는 풀이 막 자라기 때문에 이 풀을 벌초를 해두어도 또 자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리한 사람은 여름에 휴가 가서 한다? 아니요.

그걸 또 자르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처스가 지나면 풀이 자랄 만큼 자라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벌초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골의 밭에 이렇게 보면 정말로 농사를 잘하는 사람들 밭에 이렇게 보면은 풀이 없고 옥토이죠. 옥토가 되려고 하면 가다가도 보면 풀이 있으면 뽑아야 되고 오다가도 풀을 뽑고 그래서 그 밭이 옥토가 이 밭은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농작물이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성으로 가꾸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풀을 뽑는 근데 풀 가운데 새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도 더럽잖아요. 새비름이 뭐예요? 그런데 요놈을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가지고 톨톨 틀어서 거꾸로 해서 태양빛에 놔둬도 한 이틀 있다가 비워서 가보면 이게 뿌리요. 요 뿌리가 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열어갖고 바짝 이랬는데 이놈 자석 또 잡다가 집어던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비름처럼 자라는 온갖 잡풀들이 있잖아요. 온갖 추한 이런 생각들을 가면서도 뽑고 오면서도 뽑고 새비름같이 그런 것은 털어서 던지기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그래야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냥 팍 방치해버리면 온갖 잡풀들이 자라서 내 마음을 수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절대 잡풀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것만 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이기겠습니다라고 딱 다잡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이게 좋은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두면 잡초밭이 됩니다. 그래서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잡풀을 뽑아내고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네 마음이 왜 그렇게 자부러져 있나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오리다 자꾸 이렇게 들썩들썩 내 마음을 잡풀을 뽑아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잘 가꾸어라. 너의 마음을 잘 보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음한테 지지 말고 마음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잡 풀을 그냥 던져서 그 잡풀 그대로 살지 말고 지지 말고 뽑아내고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든지 이러고 저러고 싶었죠. 그런데 보세요.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 마음을 다잡잖아요. 확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왜 이래 자부러져 있노. 내 마음이 와 이렇노. 이러면서 내 영광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악기를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잖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어나리라. 새벽에 일어나리라.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께 찬송하리다 하고 마음에게 지지 않고 그 굴 속에서도 마음을 탁 일으켜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마음에게 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하고자 한 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때 그때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멋진 하나님

0: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오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동일교회 지역번호 054-282-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히브리어 무사르라는 말은 엄격한 감시하에 훈련을 뜻합니다. 걸핏하면 호통을 쳐대는 교관에게 훈련받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지혜는 가까운 친구의 뼈아픈 지적이 될 수도 있고요. 실수에서 배우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삶에 허락된 고난을 통해 얻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운동선수가 맹훈련을 통해서 신체 능력을 키울 수 있듯이 지혜도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아이에겐 훈계가 필요하듯이요. 삶에서 맞닥뜨려지는 어려움과 실망을 아버지의 훈계로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모든 경험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기도가 넘쳐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열심히 갈고 닦는 훈련 가운데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라디오 앞에 모이신 우리 귀한 청취자분들, 오늘도 찬양 가운데 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꼭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 분도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998번님께서는 선곡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에게 또 응원 메시지와 또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6843번님께서도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님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보내주셨습니다. 0995번님께서는 평택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지선 전도사님 내 삶의 이유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 삶의 이유라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띄워드리면서 잠시 뒤에 이 찬양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올까요? 내 삶의 이유라.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가이더 밴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송들도 듣고 오셨어요. 환난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공인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장윤영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듣고 오셨고요.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주도한 모반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평안을 주셨고 또 그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그 가운데 길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이 철로 역정 같은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땡스깅 밴드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의의 길을 걷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들린 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꾸몄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내주신 찬양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3년 동안에는요,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또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새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물론 기적과 표적도 일으키셨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기복신앙 같은 좀 신비주의에 가까운 그런 신앙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분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설교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귀를 기울여서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이 예배의 시간들이 짧지만 강력한 은혜가 되어서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또 한 주를 지나면서 기억되어지는 말씀이 다시 떠오르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에 쭉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아이자 여러분 가운데서 당신은 영광의 왕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왕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들여지는 데는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좀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요.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 많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알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기뻐한다.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비유들은요, 사실 물질에 대한 비유가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에 이 물질에 대한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자꾸 이 땅의 삶에 매이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위로의 앨범 가운데서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들으셨습니다. 믿음은요, 버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막 믿음을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넘치고, 네, 그래서 막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순간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은요, 사실은 버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아, 정말 교회에 실망을 했다. 뭐 신앙 안에서 회의를 느낀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해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 되는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즐겁지 않으니까 교회가 아니다. 기쁨이 넘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아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어떻습니까? 자연재해도 막 생기고요. 지금 뭐 이제 거의 한계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하잖아요. 자연재해도 생기고요. 뭐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고요. 한쪽에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불이 나서 난리고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그러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느냐? 아,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또 사랑이 식어감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견디는 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막 기분 좋고 막 이런 상황에서 순교하신 게 아니잖아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 거거든요. 여러분 견디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 교회 가면 막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좀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예람 워십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워낙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야, 교회가 이런 곳이니까 와라 라고 이야기할 텐데 뭐 자꾸 뭐 문제만 생기고 또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네, 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교회 오라 소리를 못 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라서 와라. 이게 전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아, 교회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꼭 나오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환자들이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다르죠.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는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교만해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죄인인데 뭐 어디 가서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에 힘주고 다니지 못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빚진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요, 의인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들으셨습니다. 젊을 때는요,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죠.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은요,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제 뭐, 사랑하는 부모님, 또 친구들, 이제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진짜 인생은 떠나보내면서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막 새로운 일들, 재밌는 일들, 즐거운 일들을 계획할 수 있을 때에는요, 깊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주위에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조금 더 삶에 더 진지해지는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볼 때에도 또그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늙게 만드셨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계속 건강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교훈을 얻지도 못할 것이고요. 또 정말 진지한 하나님에 대한 고민도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지고 예전에는 내가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게 참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전에는 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한 70%가 됐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든다라는 말은 재밌는 거, 즐거운 것만 생각하면요, 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미없는 것,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분주하게 지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또 말씀 안에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금씩 하루라도 하루치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제네시스 앨범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구약성경 사무엘 상으로 모시겠어요. 매기 목사님이 한결같은 주장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상하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상하 구별을 하지 말고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좋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라틴어 성경인 벌게인 역을 들고 있는데 이 벌게인 역 같은 경우는 네 권의 왕국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도 하나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도 하나죠. 역대기상 이렇게 여섯 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사무엘서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이 사무엘 상하 뭐 열왕기 상하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사무엘이 본 책의 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가 본서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 사무엘 상에 있어서 그 가운데 그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고 또 그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두드러진 인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상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사무엘이 본책의 저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25장까지인데 그 정도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무엘상 10장 25절로 역대상 25절과 역대상 29장 29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자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또 우리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개혁주의 정신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기원,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거의 전쟁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보기 드문 아주 그 감동적인 우정의 관계가 이 사무엘상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은 상당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

언약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이 된다고 이 매기 목사님도 강조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한 엄청난 죄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기사가 이 사무엘 하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사사기에서 하나님께 쓰시는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결점과 단점을 지닌 사람들이었었다. 사사들이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드렸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실로 위대하고 뛰어난 몇 사람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 연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 쓰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의 연구를 통해서 특별히 다루게 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전체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니 해도 왕국의 출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이 사사 전체에 또 사사 체제에 있어서 신정 정치에서 왕정 그 체제의 전제 정치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을 보시면 또 하를 보시면서 교훈을 얻으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서 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무엘서에 있어서 주제가 또 하나 있다면 선지자직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 기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죄를 범함으로 왕을 세우신 후에는 주로 제사장 대신 선지자를 주님의 종으로 세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에게 왕이 통치하는 국가 형태를 허락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국가의 통치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국가 안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동적으로 해결되었어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국가의 통치 형태가 아니라 백성들 자신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상적인 왕국의 건설을 꿈꾸고 계셔서 장차 세상을 다스릴 왕을 세우시게 될 겁니다. 평화의 왕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는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니까요. 그때는 경제개발 계획이라든가 요즘과 같은 환경 오염이라든가 또는 사회 범죄라든가 특히 우리나라는 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거, 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룰 이유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마치 바닷물이 바다를 꽉 메우듯이 정의와 평화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국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장차 임할 천년 왕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설립 과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왕에게는 세 가지 자격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첫째는요, 왕은 자기의 권세를 의롭게 해야 합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엉뚱한데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건 왕은 자기의 권세를 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왕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힘이 있는 자리잖아요.

여러 가지 권위와 권세가 있는 자리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오늘날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한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사무엘서를 좀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사무엘상은 믿음이 신실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을 때 한나는 아들의 수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들려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귀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실로의 회막 앞에서 기도할 때 말은 하지 아니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모습에 그녀가 술 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들을 잉태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수태하게 되고 또한 아들을 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려가서 자신이 서운한 것을 실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 2절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였더라 그랬어요.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절대 일부 다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주고 계실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사단이 거짓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첩으로 취했을 때 그것을 올바른 행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아브라함의 그러한 죄의 결과는 오늘날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이 갈라져 가지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고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 분쟁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엘가나도 두 아내를 둔 연고로 그의 가정에는 불화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본문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요? 그러나 우리는 뒤에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만 드리면 만사 형통이 된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어떤 모습이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막을 주장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 내지는 사단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가 우리에게 가장 나쁘고 위험천만한 장소도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락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도 그때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워하는 말들을 하곤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아시죠? 그곳에선 사단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락방은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였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막에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임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잠옷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엘가나는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준 것보다도 한나에게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랬어요. 한나의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 사이에 항상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엘가나의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못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부다처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가정 불화가 있었으나 누구 하나 찾아가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마니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마도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한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7절로 11절까지 좀긴 말씀이지만 읽어볼게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0절을 봐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괴로워서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한나가 괴로워서라는 표현은 그녀가 아들을 갖지 못한 것 때문이 여러분 얼마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좌절 가운데 있었는지 하는 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나는 아들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동안 제사장으로 레위인의 성막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나시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한나의 마음은 절실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모함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더 생각을 해보게 되죠. 12절로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엘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친 듯한 이 여인이 외막에 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나의 입을 주의 있게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있을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엘리가 말한 것, 이거 보세요. 그 참이 제사장이 말이죠. 그것도 대제사장이. 이것은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술에 취한 채

0: 곤드레만들이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식에 대하여 방관해 두는 무능한 부모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한나는 엘리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엘리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때 여호와의 집인 회막에는 술에 취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우리는 회막이 반드시 정결한 곳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마도 그렇게 술에 취한 대표가 이 엘리의 아들 두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무엘상은 믿음이 신실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을 때 이 여인은 아들의 수태를 위해 기도했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여인은 누구인가요? 1번 한나, 2번 브닌나.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6절에서 이름을 딴 미국 서부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버거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창업 후에 메뉴가 세 가지뿐이고 많은 체인점을 내지도 않았고 광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매출이 다른 경쟁 업체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맛과 품질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경영 철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회사의 경영 원칙과 문화를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경영 철학의 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경영하자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앤아웃버거의 경영 이념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서 삶에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위대하고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여전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로 인해 감사드리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크리스 탐린의 How Great Is Our God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지도 않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또 그렇게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딱제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일도 나보다 훨씬 크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오늘 밤은 그 하나만으로 마음을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위클레시아의 이를 위해 부르셨네,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븐 맥워터의 You Hold On To Me, 조시 볼드윈의 Time and Time Again, 세프 슐루터와 에센셜 월십이 함께한 Counting My Blessing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6997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의 샬롬 나인, 김도현의 샬롬을 신청합니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동생은 힘들고 아파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의 성전을 찾아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소리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전화도 카톡도 단절하자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샬롬 찬양 부탁드립니다. 아,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다알순 없지만,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어떤 오해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평화로 임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샬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6997번님께서 신청해주신 김도연의 샬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이 끝난 곡식을 가립니다. 쭉정이, 껍데기, 벌레 먹고 알이 덜 찬 곡식은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아 곡간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할 가을바람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쭉정이 껍데기가 되어 바람이 날리지는 않을지, 알찬 곡식이 돼서 사람들의 기억의 곡간에 채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나무로 자라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면 좋은 사람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이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껍데기는 순간순간의 나쁜 생각으로 만들어지고요. 한알한알의 알곡은 순간순간의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을 거지가 시작될 때 우리는 곡간 안에 들여져야 되겠죠.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알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클래식 콰이어의 새벽부터 우리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주말의 시작 금요일에 가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사실은 가을에 대한 묵상을 제가 해서 여러분과 시도 나누고 가을에 대한 테마의 찬양도 들려드리고 어제는 좀 반응이 좋았어요. 확실히 가을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주말을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는 벌써 9월이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어떤 거를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우리가 결신을 맺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감사를 심었다면 감사를 거둬들일 거고 불만을 심었다면 난 불만을 얻게 되겠구나.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요. 이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소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뿌리신 것들의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거두시는 이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신청 찬양 받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찬양 두 곡 이어드릴 건데요. 제이 월십의 꽃들도 함께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 두 개 연결해 드렸어요. 제이월십의 꽃들도 예스 CCM 앨범 중에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 꽃들도는 9201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딸이 권해서 듣게 되고 오늘 가입도 했습니다. 보통 평소에는 운전 중에 듣곤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심지어 사연도 보냅니다. 사랑하는 딸이 매일 듣고 있는데 엄마도 같이 듣자고 하네요.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픈 우리 딸이지만 이 시간 항상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딸, 축복합니다. 성함과 주소를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어디가 아픈 건가요? 기도 제목도 적어주시면 중보기도 팀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그대 시간이 9201님과 그 따님에게 위로와 또 힘을 얻는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후로도 또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은요. 끝자리 9199님이세요. 샬롬 예수님 권능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주신 성경책 선물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문자를 사실 뭐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진 않은데요. 다 보고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받아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신청 찬양을 조금씩 제가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0: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곡이 알알이 맺히는 삶이 되시길, 여러분이 올 초에 뿌렸던 씨를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거두시길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계시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낳고요. 불만을 심으면 불만을 낳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와 은혜를 먼저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9월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1: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봄이 나의 영이 되고.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한편 기도의 반대는 염려이며 걱정입니다. 걱정을 영어로 하면 worry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누군가 목을 조이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꽉 조여진 넥타이가 목을 짓누르듯 가슴을 콱 누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를 속수무책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걱정과 염려임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날마다 신실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내 간을 의지하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리스 엘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여수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브라운 월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니스 게인즈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커크 프랭클린의 Lean on Me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주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일화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들인데요. 하지만 세상이 좋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도 거부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바라보시기엔 다 돌아와야 할 한 마리 양이겠지요? 주님 품이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암흑의 길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길로 반대로 돌아서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만은 오늘도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은혜 나누셨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님 품에 돌아와야 할 이유를 이 시간 깨닫게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방송을 우연히든 또는 듣고는 계셨지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던 일명 방학 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 잠시 멈춰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저 북녘당의 동포 여러분, 아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내 주인이라는 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8828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에 이렇게 의미 있는 방송이 있다니요.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어제 문자를 남겨주셨었는데, 앞으로 매일이라고는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새벽녘에 또 일찍 깨게 되거나 방송을 듣게 되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이 저 북녘당에서는 도둑이 오는 시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외부의 소식을 듣고 싶고 조금은 더 부드럽게 들리는 나만의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가슴 졸이지만 그래도 갑갑함을 해소하고 계시는 북녘의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또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도 더 힘을 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오늘도 귀한 찬양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교회들 함께 살펴보며 기도 제목 나누는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또 북한 관련된 내용들, 또 그리고 남한과 세계의 소식들도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평안하셨죠, 목사님?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자, 오늘도 이제 전국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탈북민 목회자와 교회의 이야기들 나눠주실 텐데, 첫 번째 교회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사역하는 교회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0: 예.
1: 교회 이름은 우리 사랑교회입니다.
0: 예.
1: 우리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한다는 말은 특정 대상을 향한 표현이거든요.
0: 위대한 우리 수령이나 장군님만.
1: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0: 네. 담임하시는 목회자분이 어떤 분이세요?
1: 네, 조영재 목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조영재 목사님도 탈북하고 중국에 잠깐 생활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조선족 교회에서 가져온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근데
1: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 그리고 해외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사실은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0: 그러네요.
1: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0: 네. 아, 탈북민으로서 그래도 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의식이 좀 투철하실 것 같아요.
1: 네.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이제 큰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0: 예.
1: 이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2022년에 개척했으니까.
0: 얼마 안 됐네요.
1: 그렇죠. 이제 2년, 3년 차 됩니다.
0: 네. 자,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들 좀 살펴볼까요?
1: 네. 특별히 우리 사랑 교회가 세워진 강서구 가양동에는요, 우리 탈북민 이웃들 500명 정도가 거주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곳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0: 네.
1: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우리 사실은 탈북민 자녀들이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개방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또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 방과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0: 우리 탈북민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학원을 가지 않고 방치된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1: 그게 가장 크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집에서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0: 그냥
1: 어울려
0: 시간
1: 있는
0: 때우기.
1: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네 맞습니다.
0: 좀 배움에도 열중을 하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마 탈북민 교회들 가운데 이런 방과후 학교를 또 운영하는 교회들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1: 네, 참 많이 있죠.
0: 네.
1: 사실은 교회가 주일 사역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평일날에 성로들의 일상에 들어가서 성로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성로들로 하여금 교회에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0: 네.
1: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우리 탈북민 자녀들을 돌보는 방과후 학교인 것 같아요.
0: 네. 우리 조영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어려운 점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점은 뭐를 얘기를 하셨을까요?
1: 우리 목사님은 좀 특이하게
0: 예.
1: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시간이라 했나 곰곰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0: 네.
1: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부족하죠. 예수 믿고 금방 사역자가 되고 금방 헌신했으면 하는 조급함들이 있는데
0: 예.
1: 이런 조급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0: 네.
1: 그런 마음이 가장 어려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0: 예.

0: 그래. 이게 사실은 탈북민이라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 시간의 기준과는 다른 그 시간의 길이만큼 좀 필요할 텐데,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지도해줄

0: 프로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고 배우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서 배우는 것인데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줄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우리사랑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이제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입니다.
1: 아멘.
0: 아무리 많은 예배와 사역을 해봤자 성령 충만이 없으면 교회는 세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온전한 성숙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세 번째로, 저 땅,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탈북민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말 못하는 사정과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텨야 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 예, 아마 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도 어떤 간절함이 좀 엿보이는데요.
0: 네, 맞습니다.
1: 여러분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 첫 번째 교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조영재 목사님께서 시청해 주신 찬송 한 곡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으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함께 은혜 나누신 후에 두 번째 교회 소개해 드릴게요.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교회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1: 네, 우리 조금 멀리 가죠. 강원도 원주에 세워진 원주 하나교회입니다.
0: 네.
1: 제가 오랫동안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 현황을 파악하고 또 탈북민 현황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0: 네.
1: 지도를 만들 때마다 늘 강원도에 탈북민 교회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난 2022년에 강원도에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0: 할렐루야.
1: 그게 원주 하나교회입니다.
0: 네. 자, 원주 하나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김영호 전도사님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김영호 전사님이 본래 서울에 계셨는데요.
0: 네.
1: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과 마음을 받고 원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 땅에 분단된 도가 있는 거 아시죠?
0: 강원도.
1: 그게 강원도입니다.
0: 예.
1: 맞습니다. 그 강원도에 가서 남과 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김영호 전사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원주 땅에 이제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신 지 이제 3년 정도 되신
1: 네,
0: 것 같아요.
1: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었다 그래요.
0: 네.
1: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뭐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약품과 생필품을 보내는 사역, 또 북한 내지에 일꾼을 세우는 장마당 사역, 또 중국에 파견 나와 있는 당 일꾼들을 훈련하는 사역, 또 구출 사역, 이런 사역들을 평신도로서
0: 예.
1: 참 오랫동안

0: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원도 땅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1: 네.
0: 이제 온 가족이 강원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1: 자, 우리 원주 하나교회가 하시는 주요 사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전사님이 그동안 평신도로 또 해왔던 사역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1: 네.
0: 이제 그첫 번째가 지금 중국에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 노동자, 그리고
1: 그렇죠.
0: 외교관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친척 방문으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 내지에 지금도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지금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원주 하나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사역하는데 가장 좀 시급하게 필요한 것,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0: 이게 감사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 네.
0: 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의
1: 할렐루야.
0: 제목이죠.
1: 네.
0: 또 기도 제목인데요. 이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또 세워나갈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최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지금 상가 2층에 206호가 예배당인데 207호를 쓸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그래요.
1: 예.
0: 그래서 이제 207호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걸 채우시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섬길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동되시는 분들 우리 강원도 원주의 원주 하나교회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주 하나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누도록 할게요.
0: 기도 제목 드립니다. 원주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원주 하나교회 교육관,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이죠. 교육관과 주방이 잘 마련되고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원주 하나교회와 연계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간절히 여러분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두 교회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끝곡으로 김영호 전도사님이 신청해주신 찬양을 나누면서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요.
0: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신청합니다.
1: 네, 이 찬양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가상화폐와 금, 기술, 항공, 해운 분야에서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하며 이란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용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병사와 탱크 대신 드론과 지상 로봇, 무인정 등 무인전력으로 구성된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 인원이 지난 1년 사이에 4만 4천여 명이 줄어 6월 말 기준 약 14만 7천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부정부패 단속이 강화되면서 여행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오가는 뇌물이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의 야외 도서관과 체력장, 교통정보시스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면서 서울의 생활 밀착형 정책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서 한국의 운동회 김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4만원짜리 불고기 김밥이 판매되며 현지 테니스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겠다며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들 분야가 이란이 기존 제재를 피해 무역하거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 수익을 올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 등을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도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석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이용해온 중개자와 네트워크를 파악했다며 이란 정권으로 흘러가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하는 누출 제로 방식으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돕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란과의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압박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주변에서의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이미 2년짜리 경제 계획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용이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국무부 문서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의제기나 수정이 없다면 국무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대상자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발급된 상용 B1 비자와 관광 B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사람들입니다. B1 비자는 주로 출장,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비자를 받을 때는 미국 입국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단기 방문객으로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비자 취소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취소 건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대 20만 명의 비자가 취소될 경우 미국 역사상 단일 비자 취소 조치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열람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 35주년을 맞아 병사와 탱크 대신 드론과 로봇을 앞세운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에는 다양한 총포로 무장한 무인 군용 차량 수십 대가 수도 키이우 중심가를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차량에는 전차에 사용되는 무한 궤도가 장착됐고 드니프로 강을 가르는 무인정과 수도 상공을 집단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무인 전력도 등장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번 퍼레이드는 물류와 정찰,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지상 로봇을 비롯해 요격 정찰, 공격용 무인 항공기, 자폭용 무인정과 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정 등이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함대에 맞설 만한 재래식 함대를 갖추지 못했지만 무인정을 적극 활용해 해상 전력의 열세를 보완해 왔습니다. 유로뉴스는 이번 행진에 병사와 탱크, 중장갑 차량은 없었지만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며 4년 반 동안 이어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우크라이나 군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드론과 로봇이 중심이 되는 미래 전쟁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이 지난 1년 사이에 4만 4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6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 인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1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9만 2천여 명보다 4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관리소별로도 개천과 요덕, 화성, 북창, 수성 등 6개 시설 모두에서 수감 인원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새로 수감된 사람은 23,800여 명에 달했지만 전체 인원이 크게 감소한 데 대해서는 수용소 내 사망과 해제, 다른 시설로의 이송, 행정상 재분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식통은 구금시설 내 만성적인 식량난과 전염병 유행도 언급했는데요. 새로 입소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반국가 선전선동이나 탈북,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사자뿐 아니라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함께 수감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개 재판과 판결을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최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중범죄와 미성년 사건에 변호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피심자의 권리 보장을 일부 강화했지만 정치 체제 관련 사건에서는 여전히 법 조항보다 당국의 판단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들이 내야 하는 뇌물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회령시에서는 다른 도로 이동하기 위한 여행 증명서를 받으려면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 이상을 담당자에게 건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보루에 100에서 130위안 정도 하는 담배 한두 보루면 비교적 빠르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최소화의 성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간부들의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뇌물을 받은 간부들이 해임이나 철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담당자들이 적발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에서는 주민이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장사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식 증명서를 받기가 쉽지 않아 뇌물을 건네는 관행이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많이 건네는 도매업자 등은 하루 이틀 만에 증명서를 받기도 하지만 돈이나 인맥이 없는 주민들은 열흘에서 보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주민은 한 번 받은 여행 증명서를 다시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집결소에 끌려가거나 노동 단련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부패 단속 강화가 오히려 뇌물 액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생계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의 야외 도서관과 체력장, 교통정보시스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반다아치시와 엘살바도르 센토로시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등에서 운영되는 서울 야외 도서관의 본뜬 공간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 야외 도서관은 도심에 빈백과 돗자리를 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도록 만든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누적 방문객이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서울시의 해외 정책 전수가 교통과 상하수도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정책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는 누구나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체력장 모델을 전수하고 태국 방콕에는 차량 흐름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우선하는 횡단보도 설계 경험을 공유합니다. 서울의 외로움과 고립, 은둔 대응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대학 관계자들이 고립 예방센터를 방문하는 등 해외 관심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버스와 지하철 이용 정보, 택시 위치 정보 등 각종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도심 교통을 관리하는 서울교통정보센터도 해외 방문단의 주요 견학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은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7 글로벌 대학생 최고의 도시에서도 150개 도시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 28달러,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짜리 한국식 불고기 김밥이 등장해 현지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김밥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외식 사업가 사이먼 김 대표와 김밥의 대모로 불리는 한국계 미국인 박은조 셰프가 함께 만든 메뉴입니다. 사이먼 김 대표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운동회가 열리면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알록달록한 김밥 도시락을 준비해 함께 나눠 먹었던 기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US 오픈이 미국 최고의 운동회와 같은 행사인 만큼 김밥을 선보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밥에는 양념한 불

돼지고기를 비롯해 당근과 단무지, 케일, 우엉 등이 들어가며 김 대표 어머니의 레시피를 활용했습니다. 함께 메뉴를 개발한 박은조 셰프는 뉴욕의 미슐린 3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퍼세와 2스타 레스토랑 모모푸쿠 코 등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 요리 매체인 본 아페티도 US 오픈을 앞두고 주요 푸드 스탠드 메뉴 가운데 하나로 이 김밥을 소개했는데요. 대회 기간에는 김 대표가 운영하는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도 부스를 열어 캐비어를 얹은 $100짜리 프리미엄 치킨 너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되어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천에서는 오전부터 소나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5도, 이천 24도, 파주 2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이천 30도, 파주 29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는 전 지역에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대전 24도, 세종과 천안 23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천안 모두 3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흐린 날씨와 함께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도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3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부터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진남포와 신의주, 자성과 해주, 장현에서는 비 소식 대신 흐린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장현 21도, 해주 20도, 신의주 19도, 자성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 해주 28도, 장현 26도, 신의주 23도, 자성 22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산과 운기, 성진, 무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원산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 원산과 고성 22도, 운기 18도, 무산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 원산 24도, 고성 23도, 운기 22도, 무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상 28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 9절의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우리의 삶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편 31편 조금 전 함께한 이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요.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의 문을 열어볼까요?

시편 31편 9절부터의 말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곤경에 처하였으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눈과 영혼과 몸이 모두 쇠하였습니다. 내 영혼은 슬픔으로 삭아버리고 나의 세월은 한숨으로 소진되며 나의 죄악으로 내 기력이 꺾이고 내 뼈가 무너집니다. 내가 내 모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내 이웃의 혐오 대상이 되니 나의 모든 친지와 밖에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치를 떨며 나를 피해 달아납니다.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나를 치려고 모의하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공모하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 온 사방에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며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였습니다. 나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내 대적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의 인이로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호소하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말없이 스올에 이르게 하소서. 거짓말하는 입술을 침묵하게 하시되 의인에게 교만과 경멸을 품고 무례하게 말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31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도 같고 우리의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슬픔 가운데 있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방에 둘러싸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선 우리를 기다리시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도 망령이지 99살 된 제가 어떻게 애를 갖고 90세가 된 우리 마누라가 단살을 발사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안 믿었어요. 1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니까 이삭이라는 아이가 생겼어.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종 두 사람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새벽 일찍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양 안 갖고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 가슴을 비수로 찔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믿으며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하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었어.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수풀에 부스럭부스럭 하는 수양 한 마리가 거기 걸려 있어. 그 수양을 대신 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

0: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뭐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신데요.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은혜의 자락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0: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리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고향 땅에도 이 찬양의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가득 찬 이 우주를 향해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솜씨 가운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남과 북의 이 찬송의 울림이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은, 이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섬세한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선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며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빛나는 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느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위를 구하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갔지만 인신매매를 당했고 어렵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품었지만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제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저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성탄절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 갑자기 중국 공안이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시댁에 앙심을 품고 있던 친척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안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안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새로운 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딸이 갑자기 폐렴에 걸렸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의사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딸을 등에 업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앞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맨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만 주십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슬픔도 없었을 텐데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렴풋이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딸도 볼 수 없는데 목소리만 들려주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개를 들어보니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던 제 딸이 살아서 제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고치지 못한 우리 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합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딸을 치료했던 소아과 원장님도 그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을 나와 연길에서 딸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은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당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세수상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젊음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상의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 이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하고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자신이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난 다음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를 부르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저들이 돌아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징계를 받을 때뿐 또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 돌아서 우상을 섬겨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우상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주의 종인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부르 기도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18장 37절입니다 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여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후에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들이 불이 떨어진 것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떨어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에 불이 꺼져서 제단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냉랭한 가슴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엘리야 같이 위대함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을 본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적이 대체로 흐린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적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10에서 최대 70mm로, 평안남도가 5에서 40mm로,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5에서 3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광주와 여수, 목포가 26도, 서울과 부산이 25도, 대전과 대구, 포항이 24도, 강릉과 춘천이 23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22도, 평양과 함흥이 21도, 신의주 19도, 청진 17도, 강계가 15도, 해산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부산과 서울, 광주, 목포가 31도, 서울과 대전, 여수가 30도, 개성과 포항이 29도, 춘천과 대구가 28도로 보이고요. 평양 27도, 강릉 26도, 강계와 함흥, 해산 24도, 신의주와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에게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 모든 고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곤고한 가운데 처해 계신 성도님들이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의 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희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하는 영이시라고 깨달으며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된 싸움을 물리치시는 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8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가 담긴 고백을 드림으로 주를 경배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막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스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라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우리 계속되는 이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 47장 13절부터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성전의 물이 점점점 사방을 깊이 채우고 또 나중에는 수영을 해서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생명의 물이 성전 사방을 적시며 그 길가 좌우에 생명나무 과실을 달마다 맺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보았고 이 성전은 기존에 있는 성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함께하고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오는 물두멍이 없고 물이 직접 흘러나와 사방을 적시는 새로운 성전이 출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사방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오늘 말씀 이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크게 세 부분인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13절, 14절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땅을 직접 주시겠다고 하며 경계선을 설정하시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3절에 이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시는 아주 파격적인 새로운 선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복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로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왕 사후에 나라가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 때 너무 부역을 많이 시키니까 제발 이 부역을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더 하겠다. 이 솔로몬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됐죠. 자, 그런데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 어디서까지 떨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까지 떨어진 겁니다. 멀리 떨어져도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성전도 멀리하다 보면 그 빈 공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뭐가 들어오느냐?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단, 제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경계, 단 그리고 제일 남쪽의 경계인 베델, 이 두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게 됐죠. 그리고 야, 이 두 금송아지 신상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니까 굳이 남쪽에 있는 유다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 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말고 대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돌아와야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시리아가 들어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주정책 아예 그냥 거기서 옮겨서 이제 시리아의 여러 나라들에 옮겨 심어가지고 거기서 그쪽의 민족하고 혼혈을 하게 하죠. 그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사는 곳이 사마리아가 됩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래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예배를 하려고 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북이스라엘보다는 약 136년 정도를 더 존속을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점점점 왕조가 계속 갈수록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와서 막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그 영향을 점점점 받아서 남유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가면서 결국은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됐죠. 그 유다 백성들의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상 공중분해가 돼서 없어진 겁니다. 자, 없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이 땅을 다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나누라는 거예요. 열두 지파로 나눠서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뺏겨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의 정직성까지 흩어질 정도로 다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이 땅을 여전히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하신 이 하나님의 결단, 결정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던 약속의 땅,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끝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끝에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두 몫이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나눠주시는데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준다 그럽니다. 왜 요셉에게 두 몫이 돌아갔을까요?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늙을 때 요셉이 와서 축복을 받는데 이 야곱이 열두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요셉을 직접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축복을 해주죠. 그러니까 너희 두 아들을 믿음의 유업의 관점에서 내 아들로 삼아서 두 몫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 이 두 몫을 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유업을 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의 유업. 그러니까는 두 몫을 받는 건 누가 받느냐? 장자가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죠. 루벤이었는데 이 장자의 몫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역대상 5장 1절 2절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갔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어디서 났습니까? 유다에게. 왕들이 유다에게서 나왔고 장자의 명분, 물질적인 축복은 누구에게로? 요셉에게 두 몫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이제 루벤이 탈락되면서 두 자녀에게 나뉘어지는데 재산, 유업의 상속은 요셉 족속에게로. 그 다음에 통치와 주권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그래서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죠. 자, 근데 에스겔에 보면 이게 누구를 통해 통합이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통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자 하나가 될 거다.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다시 회복할 걸 약속하시고 24절입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자, 그들에게 뭐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은 이미 없으니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라는 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들의 왕이 되는데 25절에 보면 끝에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통치자의 주권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이제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장차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시는 언약의 성취는 단순한 에스겔 때에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에스겔 47장으로 오셔서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자, 이거는 아브라함 때 이미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12장이나 15장이나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철회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동서, 남북, 사방의 경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이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회복해서 가져보지 못했던 땅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근접했을 때가 언제냐? 다윗 때, 솔로몬 때. 100% 완벽하진 않아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약속하셨냐면 민수기 34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경계의 이것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래 주려고 하셨던 그 언약의 경계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이들에게 온전한 유업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과 온전하지 못함으로 그 유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은혜의 복은 이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결코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복을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고 큰 복을 얻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의 복은 지금 우리의 좁은 견해와 소견과 믿음으로 제한한 요 정도를 뛰어넘는 더욱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에게 열리고 보이고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누구요? 타국인, 타국인.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와서 함께 믿음의 자녀를 낳은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도 이 약속의 기업을 주라는 겁니다. 원래 본토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해라. 그래서 23절에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믿음의 유업을 얻는 시대.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Household, the members of the househol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의 가족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외인들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집안 사람들. 이게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장차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가서 3장 28절, 29절 바로 앞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면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에스겔에서 예고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기로 했던 그 복과 은혜의 분량도 결코 취소되거나 줄어들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복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0: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평과 포용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나누시면서 제사를 맡은 레위 지파는 분배에서 제외되고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주심도 우리가 수용해야 할 하나님의 공평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타국인들도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기업까지도 주시죠.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땅에서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도 또 타국민도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우리의 행복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 아침이에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초대해야 할 사람을 오늘 손으로 세어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환대하신 하나님이 그들도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을 믿으며 8월 28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8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하게 보내시고요. 우린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

노가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노가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빛이니 윤재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영안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네온의 빛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그냥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각인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로렌츠 박사는 새끼오리가 태어나서 처음 본 대상을 어미인 줄 알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현상을 관찰한 결과 각인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한 어미가 낳은 오리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반은 어미가 부화시키게 하고 절반은 자기가 부화를 시켰는데 자기가 부화시킨 오리들은 자기를 어미인 줄로 알고 계속 따라다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렌츠 박사는 새끼 오리가 태어나자 최초로 단번에 새겨진 각인 현상으로 인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현상을 추종 각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각인 현상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구원받기 전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의 부모로 각인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추종 각인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추종하는 각인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올 길은 전혀 없습니다. 마귀 추종 각인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추종 각인이 새겨지는 단 하나의 길,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유일한 해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0: 내 것으로 믿고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 주시면서 하나님 각인이 새겨집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각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귀 각인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각인을 내 영혼에 새겨 넣는 것처럼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를 계획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환경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오늘도 기도드리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호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겪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늘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위로로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내가 겪은 고통, 내가 지나온 눈물의 시간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양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서울시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공감.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천둥이 치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마당에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왜 비를 맞고 있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쏟아지는 비와 천둥 소리뿐이었습니다. 심각한 난청이 있는 아들이 천둥 소리를 새 소리라고 착각하며 듣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던 어머니는 마치 새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 소리구나.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함께 찾아볼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모자는 함께 여기저기를 거닐며 아름다운 새 소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모차르트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추앙받는 베토벤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실수와 착각이라 할지라도 따스하게 품어준 어머니의 공감과 사랑 덕분에 어쩌면 악성 베토벤은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믿어주었던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힘든 마음에 공감하는 격려자가 돼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힘든 마음에 공감하는 격려자가 되게 하소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덕을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바리톤 조성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사람에 의하여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 나라가 흔들립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움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질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온 세상을 다스렸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명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이사는 호적을 명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고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첫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먼저 소개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온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호적하라. 그것도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하라. 온 백성들이 호적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 눈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황제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호적명령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미가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 명령을 내림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사.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무 때나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은 호적 명령이 자주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처음 호적 명령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때에 가장 정한 장소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대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제국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만 잘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의 유명한 스승이 누군 줄 아십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자, 이전 제국들을 보았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제국들은 거대한 영토, 수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정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단순히 땅만 정복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영원한 것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정복지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헬라어를 공용화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자, 역사가 흘러갑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언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곳곳마다 거대한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사람들과 물자가 오갈 수 있는 길이 제국 전체를 촘촘하게 연결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팍스 로마나를 준비하셨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뜻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로마의 강력한 통치 아래 제국 전체에 비교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헬라를 통하여 언어를 준비하셨습니다. 로마를 통하여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를 통하여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런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고 로마의 황제들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로마 황제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준비하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준비하신 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2000년 전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이 역사와 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눈앞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

주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방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왜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이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표시, 표징, 징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나눌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이다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표적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무슨 표적이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적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표적은 기적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주 남부교회를 찾아 헤매는데 헤매다 보니까 마침내 이런 표지가 나타났습니다. 거기 보니까 경주 남부교회는 이쪽으로 가시오 하고 표지가 되어 있잖아요. 아, 저쪽으로 가면은 경주 남부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자, 이것이 바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천사가 말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무슨 표적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가장 먼저 누가 그 앞에서 경배했겠습니까? 아마 권세자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그 앞에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왕궁문에 들어가면 경비병들이 그 사람을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를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사람들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외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과 실패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유에 누우셨기 때문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실패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병든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하반절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로라. 자,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모님이 여관을 찾았지만은 여관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돈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내 계획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방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시간 속에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모실 자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유의 누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시간의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시간과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사람을 세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사명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첫째,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 말들을 부모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들으면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사람은 먼저 전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까? 먼저 전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먼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간 것은 요셉이 잘났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형제들보다 우울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특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실패였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죽어도 전도 못하겠다 그런 사람 계십니까? 전도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만난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목자처럼 먼저 받은 은혜를 먼저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마리아입니다. 사명자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지만 새겨야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랍니다. 말씀을 붙들으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왜 새겨야 하는가?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십시오.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was fou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법적으로 이렇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수동태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지금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딱 이제 출산 날짜가 가까울수록 배가 점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마리아가 언제 임신했지? 마리아가 임신했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임신한 것이 나타나버렸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덟 달 되니까 배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블룩하게 나왔습니다. 요셉이 알아차렸습니다. 어? 마리아가 언제 임신을 했지?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 자, 그런 의미예요. 자,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여기서 생각할 때에라고 하는 말은 엔티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요셉이 그래 뭐 남자인데 뭐 그거 잊고 치우지 뭐 한번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떠했겠습니까?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마리아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생각보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복잡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그래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섬기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 자존심보다도

0: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사용하실 때에 반드시 능력 많은 사람만 들어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목자처럼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 마리아처럼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요셉처럼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앞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사를 움직인다 생각했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신 것처럼 낮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사용하십니다. 목자처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귀하게 내 가슴에 새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처럼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역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세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7762번 054-777-7762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

네,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국민 각자가 그 사상과 이념, 지역과 계층이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꽉 막혀있는 남북 상황이나 경제적, 문화적 소통부터 시작하여 정치적으로도 잘 이어져 남북한 주민이 함께 손을 잡고 찬송을 마음껏 부르는 복음 통일, 신앙적 통일의 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적으로 안정적이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모든 분야에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더욱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아파서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있었더니 마사지사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힘 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을 빼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픈 걸 참고 있다 보니 몸이 굳어버리고 그러지 않으려고 애써 힘을 풀어보는데 그 힘을 빼는 데에도 또 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힘을 빼는데 또 힘을 쓰고 있구나. 생각해보니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하고 맡겨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스스로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믿음은 더 애써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인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물론 힘을 뺀다고 해서 불안이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닐 거예요. 손을 놓으면 정말 괜찮을까 싶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은 마음도 들 테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만 삶이 굴러가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잠시 손을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손을 놓으시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만큼은 내가 다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조금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힘 빼세요, 여러분. 내 힘은 빼고 주님의 힘은 채우는 하루 함께 시작해볼까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내 힘은 빼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루 이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나의 힘은 빼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가득 충만할 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출석 체크 출첵 받을게요. 가슴 뛰는 두 글자 은혜, 은혜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은혜, 은혜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 마치고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매주 금요일 코너 바로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일명 믿기만.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0: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1: 믿기만.
0: 믿기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은 믿음의 기업을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귀한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죠. 포항 극동 방송의 언성 히어로, 노래되지 않았던 영웅들, 믿음의 기업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모셔요. 오늘은 퍼플아워 대표 우리 장민정 집사님을 전화로 모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1: 아, 대표님 또 이렇게 목소리로 함께하니까 참 좋은데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는 장민정입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리 또 집사님이시잖아요.
0: 네.
1: 우리 또 방송으로 또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귀한 헌신을 해주시는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지금 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0: 제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할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 같은데,
1: 네.
0: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다시 흘려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또 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힘이 나는데요. 우리 장민정 집사님, 우리 대표님처럼 우리 극동방송을 또 사랑하시고 나아가 후원까지 결심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귀한 방송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포항 극동방송의 언성 히어로, 믿음의 기업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오늘은 장민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10,000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하며 팀의 승리에 조용히 기여했던 영웅. 이처럼 포항극동방송의 사역에도 조용하지만 문근히 귀한 동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언성 히어로는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민정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어디죠?
1: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지금 포항제일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우리 또 네. 포항제일교회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실무하시는 정말 귀한 성전이죠.
1: 네.
0: 자, 우리 집사님, 이번에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언제 우리 집사님께서 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시죠.
1: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 교회 유치원을 다닌 기억은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성인 이후였는데
0: 네.
1: 고등학교 때부터

0: 때부터 네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뷰티를 계속하면서 포항에서 뷰티샵도 운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게 됐고
1: 네.
0: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1: 그렇군요. 정말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매 순간 또 동행해 주신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성인이 되신 후에 좀 예수님을 이렇게 또 영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뷰티샵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뷰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0: 네, 관심이 있어가지고
1: 네.
0: 방과 후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학교 생활도 하고 같이 했었어요.
1: 그렇군요. 또 이제 뷰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또 복음 전도의 통로로 귀히 사용하시지 않을까 제가 또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집사님 포항 제일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제일교회 자랑 한마디 빼놓을 수 없죠.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제가 아이가 생기면서 지금은 영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1: 네.
0: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했지만 지금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또 다른 은혜로 느껴지는 부분이라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믿음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제 좀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자녀분과 함께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네, 가끔은 이제 우리 아이가 막 울까봐 또 울면 혹시라도 눈치 볼까봐 좀 이렇게 마음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던데 우리 또 제일교회는 그런 점에서 너무 잘또 케어가 가능한 또 교회가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집사님, 사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게 처음에 좀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0: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배워오면서 경험이 쌓이고 자연스럽게 뷰티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1: 네.
0: 20대 초반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힘든 순간에도 고객 한분한분 만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고
1: 네.
0: 지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와, 20대 초반부터 또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실 수 있었던 건 정말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제가 또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우리 고객분들, 성도님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계실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또 복음을 전했던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저는 사업장에서 일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일하는 편인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객분들도 함께 같이 듣게 되잖아요.
1: 네.
0: 고객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럴 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나 감사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는 매 순간순간이 많았었었어요.
1: 네, 그렇군요. 우리 집사님께서 사실 제가 이 사업장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0: 네네네.
1: 이렇게 사업장 딱 하니까 일단 입구에서부터 너무 아늑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뭔가 이 포근한 느낌이 드는 또 그런 색상도 배합을 잘 하신 것 같고 전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사업장 구성에 대한 건 우리 집사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0: 그렇죠. 네네.
1: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게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이 흘러나오는 은은한 그 찬양의 멜로디 제가 딱 듣고 바로 알았죠. 아, 찬양을 틀어놓으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참 마음이 평안해져요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좀 없던가요?
0: 있었어요.
1: 그쵸.
0: 네.
1: 이게 아무래도 이 사업장 분위기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닮은 우리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전파하려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와 무드가 자연스레 조성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이 예전에 이렇게 또 섬겨 주셨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하시다가 잠시 쉬었다가 요즘에 다시 또 결심을 해 주셨는데 선물에

0: 당첨된 이 성도님들께서도 그간 좀 방문을 하셨었는지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궁금해요.
1: 네,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각보다 많았었었고요.
0: 그래요.
1: 네네. 그리고 시술 해드리면서

0: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어요.
1: 야, 그래요.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최적화된 또 통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시술을 받진 않았지만 넌지시 이렇게 봤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누워서 좀 시술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이게 통상 뭐 평균적으로 한 번 시술할 때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나요?
0: 30분에서 기본 1시간 정도.
1: 아, 최장 1시간까지도 시술을 받으시는데 역시 네. 그 가운데 이렇게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가 아주 또 최적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우리 집사님 포항크톤 방송은 청취를 하시는지 청취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좀 궁금합니다.
0: 저는 뭐 어린이집 등 하원시킬 때뿐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에 함께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1: 네.
0: 사업을 이제 하다 보면 하루하루 정신이 없이 지나갈 때가 많아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 같아서 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송이라 안 들으면
1: 와.
0: 마음이 안 좋죠.
1: 이야, 야 지사님께서 아주 이 극동방송의 정체성 자체를 잘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극동방송 항상 함께 알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왜 그렇게 극동방송을 청취하느냐 그 말씀도 해주셨어요. 바로 극동방송을 들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말씀과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라고 우리 집사님께서 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잘 흐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포항제일교회를 섬기시는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장민정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 믿음의 기업 우리 집사님 또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한결같이 포항 극동방송을 위해 귀한 선물 협찬으로 헌신해 주시는 것처럼 방송 사역을 가능토록 물질로 함께해 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집사님, 전파 선교사라는 존재 알고 계셨나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방송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있어서 전파 선교사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0: 이야,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1: 네네네.
0: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마치 자부심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어떻게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집사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또 물질로도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선물로도 협찬해 주고 계시는데 전파 선교사를 하면서 받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던가요?
1: 우리가 받은 뭐 은혜를 생각하면

0: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1: 네,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전파 선교사를 이렇게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 또 유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 이 시간 전파 선교사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 극동 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지금 막 할까 말까 하시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권면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0: 네, 저도 처음에 뭐 큰 것을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포항 극동 방송을 통해 매일 말씀과 찬양을 듣고 힘을 얻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네. 방송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작은 마음을 보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금액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한다는 마음 자체가 귀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할렐루야입니다. 금액을 넘어서 그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참 귀하다라고 우리 집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대표님과 은혜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궁금해요.
0: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의 믿음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1: 네, 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 나눠주셨어요. 집사님, 이렇게 평소에 사모하시는 찬양이 있다고 들었는데 끝곡으로 이렇게 하면서 인사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송경민의 은혜.
1: 네. 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또 많은 분들께서 네, 네. 찬양 사모하시는 곡이죠. 끝으로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함께하면서 우리 집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으로요, 집사님,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0: 매일 아침 저녁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포항 극동방송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정말 시작과 끝을 또 포항 극동방송을 위해서, 극동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인사까지 나눠주신 우리 주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기업 퍼플 아워를 운영하는 포항제일교회 장민정 집사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께서 나아가시는 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복주시길 기도할게요. 집사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은혜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당연한 것 아니.
1: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를 통해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여는 이 아침이 참 귀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속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구별되어 영원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첫째, 허락하신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영적인 지경은 물론 삶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넓어진 삶의 지경 가운데서 경건주의에 얽매여 찌들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마음에 원하는 만큼 먹고 즐기라고 허락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사고 싶은 것이 참 많았는데 큐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오다 보니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지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 자유 속에서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금령이 나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라고 하지요. 고기는 마음껏 즐기되 그 생명인 피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전 앞에서든 아니든 교회에 가든 못 가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에 관계된 것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경이 넓어지고 자유를 누려도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영역이 있음을 알고 크게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기에 지키면 의롭게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자녀 양육이기도 합니다. 이어 26절, 27절에 보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 고기와 피를 드릴 때 제물의 피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붙고 그 고기는 먹으라고 해요. 피를 잘못 간수하여 죄를 지을까 봐 세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성물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과 헌신도 아무데나 쏟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해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고 하지요. 날마다 눈을 뜨면 듣고 지킬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는 비결이고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경이 넓어졌다고 내 맘대로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고 있진 않나요? 자유를 누리되 결코 침범해선 안 될 하나님의 영역은 크게 삼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눈을 뜨면 듣고 지켜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둘째, 세상의 자취를 밟는 가증한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29절과 3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라고 당부합니다. 무엇을 삼가라고 하나요?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는 것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따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대적을 쫓아내고 구원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부러워하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큐티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친 줄 알았는데 진멸한 게 아니라 잠시 물리쳤을 뿐이라 돌아서면 자꾸 그 자취를 밟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지? 저 집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지? 하며 세상 방식을 탐구합니다. 그러면서 다 가족을 위해서야, 자식을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요. 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위하는 것이 예수 안에 서야지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 이기심과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이 똬리를 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려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취를 따라 돈과 명예의 우상을 섬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고 하지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사랑하는 자녀마저 세상 성공의 우상에게 바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자식을 닥달하고 그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을 버젓이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가 그 우상의 제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 멸망의 자취를 끊어내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우리 가정과 자녀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 방식을 부러워하며 탐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욕망과 체면 때문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진 않나요? 재혼 후 혼인신고를 유보하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남편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법적으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열심을 내어 직장을 얻고 결혼했지만 생명의 시작인 가정을 이혼으로 깨뜨렸어요. 이후 딸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믿지 않는 사람과 재혼했지요. 하지만 훗날 딸이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아빠와 성이 달라 힘들 거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원칙을 어긴 이 일이 올무가 되어 남편과 내 아이, 내 아이를 부르짖으며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보게 되니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었지요. 그러던 몇 달 전 남편은 화난 표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다가 체하고 몸살까지 날 정도였어요.

0: 처음엔 딸이 힘들까봐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 조급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제가 불안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죠. 이 일로 20절 말씀처럼 법적인 부부로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혈기 많은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눈치 보는 내가 문제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수치와 불안으로 지금까지 당신을 남편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제안하니 남편도 그러자고 했지요. 재혼 18년 만에 법적으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지킴으로 저와 후손이 영구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결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며 그 안에 담긴 언약과 용서의 의미를 늘 상기하겠습니다. 딸이 작은 일에도 원칙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마음껏 누리되 금하신 것 앞에서는 크게 삼가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발자취를 부러워하며 뒤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길 바라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나의 구원과 내 가정은 결코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과 맞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 성공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을 멈추고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구히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며 멸망의 자취를 따르다 올무에 걸려 허덕이곤 합니다. 성공과 안일함에 취해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탐구하며 내 욕심과 체면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내몰기도 합니다. 주여, 이것이 주 앞에서 가증한 일임을 깨닫고 속히 멈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뜨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주 앞에서 영구히 복을 얻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D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했들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0: 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등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제일교회 조명신 목사님께서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점을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이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연필을 잡으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등이나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오른손을 쓰지 않느냐고, 왜 바른손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른손이 기준인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 걱정되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신기한 듯 쳐다보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른손은요, 옳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도 오른손을요, 옳다, 오른손이라고 해서 라이트 핸드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이 오른손을 오른손, 맞는 손, 바른 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부터 오른손이 바른 손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겼을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누가 이 오른손을 올바름의 기준으로 정했을까요? 세상에는 정답으로 제시되는 기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와야 하는지, 또 언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지, 또 연봉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드는지는 몰라도 정답이라고 말하는 기준들이 세상에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0: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유한 나로 나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요, 진짜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뭐라고요? 비극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완벽하게 보이는 것 뿐이죠. 여러분 주변에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 24시간 붙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단한 점도 발견하겠지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도 많구나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흠도 많고 여러 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더 완벽해지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 질문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이 평안해지고 또 원했던 그 조건이 갖춰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평안할 때, 내 힘이 더 강성해졌다고 생각이 들 때 더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에서 밀어낼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이스라엘의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4년도 아니고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평안의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시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그 평안한 시절에 우리 주님을 더 잘 믿고 섬기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0: 아멘. 12절에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요, 한 구절에 연거푸 두 번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번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뒤돌아서서 안 보고 계실 때 그때 몰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마음껏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한 번만 등장하지 않고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 표현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기준에서 밀어내버렸다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죄인지 악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눈물은 흘렸는데 정작 그들의 삶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밀어내버리면 도무지 최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사사기에서 계속되는

0: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 구절로 압축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신으로 통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의지하느라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앞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에서 사사기 앞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동안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압제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갓 태어난 아기가 성인이 되는데 걸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죠? 한 세대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동안 에글로는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마구 착취하면서 배를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렇게 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그런 시간으로 비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간은요, 그들에게 있던 헛된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헛된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헛된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안간힘을 쓸 때일까요? 아니에요. 힘이 조금 빠졌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젖먹던 힘까지 줘야 살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때로는 힘 줘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을 빼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힘,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상들을 함께 의지하려고 하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힘, 이 힘이 빠질 때 여러분, 그때만큼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빼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압제당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힘이 빠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해 가시면서 참고 기다려주신 시간이었습니다. 힘이 빠진 이스라엘 자손이요,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0: 아멘. 마침내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적인 대책, 그 힘이 빠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습이 어딘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 뭐 능력, 권위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 왼손은요, 불결, 뭐 결함, 결핍, 약함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로마의 뭐 황제들이라든가

0: 나라의 영웅들, 뭐 전쟁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그린 그림이나 뭐 조각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느 쪽 손을 치켜들고 있을까요? 왼손일까요? 오른손을 치켜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오른손은요, 영웅의 손입니다. 영웅정의 면모를 과시하기에 딱 좋은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그 사사가 왼손잡이예요. 여기에서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이 본래 뜻은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뭘까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15절에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에서 태어났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었다. 여기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에훗이 사실상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오른손이 상식이고 능력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신 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세상에서 왼손잡이를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신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저는 그보다 더 파격적인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그대로, 장애를 가진 그대로 에훗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그 없는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주셔서 오른손 강하게 해서 힘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진 그 왼손잡이 그대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 저는 이게 더 놀라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오른손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 또 우리의 연약하고 취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자기 힘을 뽐내고 과시하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약점이 도드라지는 그 사람을 일부러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훗의 왼손잡이라고 하는 약점이 에글론을 암살하는데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기막히고도 신박한 무기가 됩니다. 하루는 에훗이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였습니다. 에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왼손잡이다 보니까 칼을 어디에 찼을까요? 반대편 오른쪽 허벅지에 찼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상식인 세상에서 경비병들은 당연히 왼쪽 허벅지만 수색을 했습니다. 또한 왼손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때 당시 왼손잡이들을 무시하고 뭐 폄하하고 혐오하는 그 시대다 보니까 에훗은 그 사무만 경비에서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에글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발하게 또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18년을 이스라엘 그 압제하는 그 에글론, 그들을 착취한 그 에글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1: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0: 여러분, 에글론의 뜻이 뭘까요? 어린 황소, 송아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주름잡는 그런 사람의 전형으로서 지금 에글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힘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결국엔 포식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권력에서 살아남은 사람 보셨습니까? 권력으로 변질되지 않은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에글론을 비둔한 자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비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로 바쳐질 살찐 짐승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린 황소라고 불리는 에글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임파출명 저파비. 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다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과시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글론은 날마다 이스라엘을 착취하면서 그로 인해서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더욱 비대해지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하지만 어린 황소 에글론은 자신이 점점 비대해지는 만큼 살이 토실토실 오르는 만큼 더 강성해지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그 순간도 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웃은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요 다시 발길을 돌려서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글론과 독대하는 조로의 기회를 얻습니다. 결국 약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에글론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왼손잡이 에웃, 그 약점을 가진 에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집니다. 저 여러분은 잘 나갈 때에도 남들보다 더 강성할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본능적으로 영웅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사사기는요, 사사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뭐 연약함과 유한함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그 사사들 그 면면을 보시면 하나같이 어딘가 좀 부족한 사람들, 뭔가 좀 아쉬운 사람들의 향연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영원한 통치자와 구원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훗 이야기 그 다음에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삼갈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이 두 이야기가 맞붙어서 이어지고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처럼 무시무시한 칼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왼손잡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오른손의 세상에서, 힘이 지배한 그 세상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자격, 뭐 실력, 뭐 조건, 능력, 그게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완벽한 준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웅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영웅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에글론처럼 힘이 강성하고 자기를 뽐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할 줄

0: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 현장 가운데서 찾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비밀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없죠. 그런 바울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지병이 얼마나 콕콕 아프게 찌르고 찔렀던지 바울은 육체의 가시, 더 나아가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합니다. 고침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영적인 비밀을 하나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도야,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몸에 지병도 있었고요, 말솜씨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약점,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깃들고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선포해버립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잘 나갈 때도요 우쭐거리지 않고요, 못 나갈 때도요 쉽게 위축되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가 있던 오른손이 온전해지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가 뽑혀지는 것도 기적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애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요,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기적입니다. 에훗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하나님께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받은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로 106세이신 최고령 철학자 김영서 교수님이십니다. 언젠가 그분의 책을 읽는데요, 교수님은 워낙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딱 보니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얘는 오래 못 살 것 같다, 단명할 것 같다, 어려서부터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연약함이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요, 일평생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한 그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70대쯤 된 자기 그 후배 그 교수가 찾아와서요, 100세가 넘는 이 김영석 교수님에게 이제는 은퇴도 하고 나이도 들고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70세가 100세가 넘는 어르신한테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자네의 나이였으면 못할 게 없었겠네, 지금이 한창 좋을 때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75세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0: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100세가 넘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여러분 육신의 약함이 김영석 교수님을 무너뜨렸습니까? 무너뜨리기는커녕 도리어 유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는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약점이었는데 저렇게 보니까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06세가 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비결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요 사용하십니다. 약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왜 이렇게 약하고 취약하고 좀 어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실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0: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대단하다고 싸우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는요 약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서 더 의롭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 실력으로 한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자기 자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캐나다 가수 레너드 코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그 노래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완벽함은 잊어라. 모든 것에는 갈라진 틈이 있고 바로 그 틈으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메꾸고 싶은데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그 갈라진 그 틈, 그 부족한, 그 아쉬운, 그 갈라진 그 균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능력을 흘려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그 결핍, 그런 아쉬움, 그런 상처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반대로 나보다 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고 얕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쓸모가 있겠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게로 향했던 그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향했던 그 눈을 다시 돌려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우스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 약점이 있다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타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한 동역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약할 때 강함이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조명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054-244-3311번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낙관주의자도 비관주의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소망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코넬 웨스트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때로 이 소망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고정된 확실한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끝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낙관과 비관 사이의 선택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그보다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서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소망의 포로, 어떠한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